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aith Hill, When the Lights Go Down is the song to get us started on this Wedne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9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dial or on YouTube, I a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Kakao channel. On you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in case you can tune in the morning hours. We have a first rerun at 6 p.m. and the second rerun, 2 a.m. the morning after. Today is hump day,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50, also known as hump day 2950, also known as hump day 2950. Study cafe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어떤 표현법을 배워볼까요? What expression, what words are we learning today? I think if you have a good 눈치, I think you might have noticed from the opening statement, opening intro. Intro 들어보시면서, 아, 오늘은 뭐 이 얘기 있네. 뭐 이렇게. 이미 고수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우리의 입맛도 바뀌죠. As the seasons change, our cravings seem to change along with them. 개인적으로 저는 팥빙수가 이 당기던 이 여름 이 시절이 흘러간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As a pot빙수 lover, it makes me a little sad to think that the days of you know, craving hot빙수 are slipping away.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겨울에도 팥빙수를 먹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입맛이 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팥빙수를 더 이상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또 언제까지 이 차디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입맛과는 상관없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메뉴에서는 또 이 콩국수가 사라지기도 하죠. You know, how much longer can I enjoy ice cold Americano? I think probably until October or November. 11월까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참 콩국수가 빨리 또 이제 메뉴에서 없어진다는 게, 그죠? 아무래도 좀 날씨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콩국수를 잘 안 찾나 봐요. So that's why they usually have a limited period of serving 콩국수. 그래서 한 9월 초, 9월 중순이면 또 콩국수가 사라지지 않을까, 메뉴에서.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yesterday I had a 콩국수, knowing that it's gonna be gone, you know, pretty soon. 그래서 오늘은 이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음식에 대한 어떤 craving이 바뀌잖아요. 그 당기는 음식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As fall approaches, I think we are getting different cravings for different food.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 당긴다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 이미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한 단어입니다. 바로 crave입니다. C-R-A-V-E. 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당기다, 몹시 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 the way to use a crave in a sentence is very simple. Just a crave plus something.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Crave 다음에 음식 들어가면 됩니다. 갑자기 음식이 뭔가 강하게 당길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Example sentence, 약간의 그 예문을 드려볼게요. I'm craving something sweet today. I'm craving something sweet today. 오늘 뭔가 단게 당기는데요. 아니면 I've been 이거 오늘 같은 경우죠. I am craving something. 그죠? If you say I've been craving something, I've been craving. 요즘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아니지만 요즘에 내가 이게 당기더라 할 때 I've been craving
hot soup lately. I've been craving hot soup lately. 요즘에 따뜻한 국물이 계속 당겨요. 온도상으로는 뭐 그 정도의 날씨는 아직 아닙니다. 그죠? 뭐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당길 정도의 어떤 이 차가운 어떤 온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So I've been craving something. That means you've been, you know, wanting to eat something for a while. Or I'm craving spicy food today. 오늘은 매운 음식이 당기네요. I'm craving spicy food today. 그치, 요즘에는 뭐가 당기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아주 심플하죠.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근데 이 craving이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I mean, it is mostly used for, you know, food context. But you can use it in a different context other than food. For example, if you say, I'm craving some alone time. I'm craving some alone time. Alone time.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I'm craving some alone time. Or I'm craving a change. I'm craving a change.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Or I'm craving some peace and quiet time. 뭔가 조용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음식에 한정해서 한번 여러분들 숙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imple question.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Or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요즘에 계속 당기는 음식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오늘 당기는 음식이 혹시 있으신지. I guess that would lead to a lot of good 전매추, 또 점심 메뉴 추천의 어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So simple homework, right?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Two questions for our cutie-nims. 답변, 숙제 보내주실 곳은요. 숙제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답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Eric Carmen, Hungry Eyes.

Eric Carmen, Hungry Eyes 듣고 오셨습니다. So, Hump Day EQ 영어 시간, Hump Day EQ 영어 Study Cafe time, a lot of nicknames for our Wednesday segment, right? So today, it's all about food. What food are you craving these days? Or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뭐 이렇게 오늘 이거 먹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craving 말고도 또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 물론 있긴 합니다. So you can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오늘 어떤 음식이 땡기는지 what food I am craving today.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음식이 뭔가 땡긴다. 딱 이런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So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오늘 뭔가 좀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crave에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 could go for some ramen right now. 지금 딱 이거 먹으면 좋겠다. I could go for some really, you know, icy food or some really cool food or some really warm food. 지금 딱 이거 먹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let's just focus on, you know, let's simplify it and focus on the word crave. So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Maybe something that you want to eat for lunch. Let us know what that is, okay? 숙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비로소 아름다워라는 곡입니다. 심규선입니다.

That was Michael McDonald였습니다. On My Own. And that was a song maybe dedicated to 5616님, who is on his or her way to 둘레길 to take care of his or her mind.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쉽게도 서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파주 심학산 둘레길입니다. 약천사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너무 좋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들러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beautiful looking entrance to the 둘레길 I think. So 파주 심학산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약천사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둘레길 that starts around 약천사? 약천 템플인가요? Well, have fun there.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Let's get to some of more of our homework for today. 제니님께서는 저의 craving은 아이스크림과 커피인데 커피와 아이스크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affogato is my all-time craving. What a lovely combination. Okay, that's a great use of the word craving. So affogato is my all-time craving. So means that you crave affogato all the time. And one of your favorite drinks, I guess. 그렇죠. 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와, 그 콤비네이션. 뜨거운, 그 다음에 차가운. 뜨겁고, 뭐라고 그러죠? 뜨겁고 쓴, 그 다음에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Beautiful, beautiful. 감사드립니다. Well done. Good usage of the word craving, for sure.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니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 큐티님들 홈워크 체크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스미스입니다. Crazy. Come here, baby. You know you drive me up a wall the way you make good all the nasty tricks you pull. Seems like we're making up more than we're making love.

No Reply, Where's Love, featuring 정준일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 4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Offspring, Come Out and Play.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a point on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a point o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in the open chatting room. 문자창도 열려 있는데요.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of your daily routines or, you know, or whatnot. Just the shout outs or simple check-in messages are welcome as well. Send them all my way. So, hump day EQ 영어. 오늘은 좀 참여가 굉장히 부진하긴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Expression이. 뽀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Q morning, as an apple mate, I'm craving 홍옥 apples. One of things I look forward to most in our early autumn. 홍옥 이라는 사과이군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홍옥 사과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 버건디 색깔 그런 느낌의 사과이네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버건디가 아니네요. I guess it's you know, case by case. 좋습니다. 사과 좋죠. I guess if you eat 사과 in the morning, I think that's really good for you, right? 그러시면서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라고 이렇게 또 깔끔한 또 문장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뽀글님. 하루에 사과 하나면은 의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약간의 rhyme인데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랩 같은데 아닌가요?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 Fiona Apple, 또 이렇게 애플 아티스트의 곡을 보내주셨네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ona Apple입니다. Fast as you can.

Fast as you can, Fiona Apple였습니다. 뽀글님께서 그렇군요. 사실 막 craving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숙제용으로 제출하셨다고. 아, great student, that 뽀글님 is. 감사드립니다. 3998님께서는 I've been craving 부대찌개 and a hot pot these days. And instead of my usual coffee, I'm craving a really good hot latte. 그렇군요. 부대찌개. 아하. 이 전매추. 아이디어를 이렇게 줘버리시네요. 버리시네요. 진짜. 예전에 아버지 일하셨던 곳이었던 곳이 남영동 미군부대 쪽이었는데요. 여기 부대찌개, 미국 햄 가득 들어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맛있는 라떼 한 잔이면 좋겠네요.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Great. 부대찌개 is one of my favorite food. 저는 부대찌개는 I think I eat at least once every 2 weeks at least.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먹거든요. 아, yes. 미군 부대 쪽에 그런 또 이 부대찌개면 정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먹는 부대찌개랑 좀 굉장히 다르죠. They have really fat slices of you know, the American hams and whatnot. 그렇군요. 또 그런 추억이 부대찌개 원조 부대찌개 집 추억이 있으시군요. And hot latte, I guess. Something I don't get is a latte. 저는 라떼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I never been into latte. 그냥 우유를 마시지. 그냥 왜 라떼를 마실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Anyways, to each their own, right? 3958님 감사드리고요. 우주정님께서도 날이 오후엔 더워서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가을 분위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temperature wise it is still very similar to midsummer. Not midsummer, midsummer here in Korea, right? But midsummer, you know, elsewhere in the world. 그래서 냉면이 먹고 싶다라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날이 오후에 더워서 냉면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긱스의 짝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there's a reference about 냉면 in that song. 잘 아시는 그런 레퍼런스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긱스의 곡입니다. 우주정님의 신청곡이고요. 짝사랑

이적님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바이브가 정말 죽이네요. 이렇게. Yes, 이적 was the vocalist for the band, the super band that we used to call the gigs. 강호정 교수님, 그 다음에 한상원, 또 정원영 교수님, 교수님 세 분. And then young genius, young phenom, 정재일 씨, 베이스, 그 다음에 이상민 씨, 드럼. And also 이적 on the vocal. That's everybody, right? I think six of them. 참 슈퍼밴드였었죠. 뭐 정재일 씨가 지금 완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서 엄청난 뮤지션이시고 또 이상민 씨 역시 재즈 드러머로 활동하고 계신데 You know the rest, right?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만든 훌륭한 영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7582님도 메시지 오늘 홈워크 주셨습니다. Here it goes. I'm craving some 군고구마 these days. No, 군고구마 today. Today, that is. It's been quite cool these days, but the air conditioning still on in my office. It's freezing in here, like it's the middle of winter. So I love to curl up under a duvet with a 군고구마 and a glass of milk. 그렇군요. 맞아요. 이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어딜 가도 에어컨 너무 세게 틀더라고요. I don't get it. You know, I quite don't understand why there's such a heavy air conditioning on even in like the restaurants or whatnot. 그래서 이런 차라리 그런 추운 사무실에 계시면은 군고구마와 따뜻한 군고구마 또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이렇게 도톰한 이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제 7582님. So craving some 군고구마 today because of the heavy air conditioning in the office. 좋습니다. That is excellent homework. 신청곡은 추우니까 스노우맨 하신다고 Sia의 스노우맨 신청해 주셨습니다. Let's listen to it. Sia, Snowman.

A whiter shade of pale, Procol Harum, 예, 곡이었습니다. 7582님께서 이 오피스가 너무 춥다고 하셨잖아요. 7582님 complained of just excessive air conditioning in her office. So I just provided a little warm song, A Whiter Shade of Pale. 이 곡은 참 저는 겨울에 듣기 좋아하거든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 앞에 그 하몬드 오르간 인트로, Bach inspired, I think, Hammond organ lead. It just really warms me up. 하몬드 오르간 소리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그 바하의 그 정돈된 뭔가 이렇게 이 symmetrical한 그런 어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멜로디와 함께 또 연주되니까 그 멜로디가 연주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hanks for all the homework turned in.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뮤직 보티크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Let me start with a song today. 오늘은 제가 지난 며칠간 굉장히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It's a song that I've been listening to over and over again for the past few days. It's a song that I really love. 정말 특히 이쯤 되면은 이 가을이 오면은 이 곡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 it is on my playlist. 제가 이제 즐겨 듣는 곡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곡인데 It's a chanson by artist named Frida Bocara. She is a French chanson singer and one of the legendary chanson singer, I would have to say. The song is titled Angjuru Angfang. French에서 excuse my pronunciation. 앙주루 앙앙팡. 영어로는 대략 이제 a day, a child라는 뜻인데 interesting fact about this song is she won the Eurovision Song Contest in 1969 with this song. 69년도에 Eurovision Song Contest에서 1등을 공동 우승한 곡인데요. 유로비전이 정말 그렇게 오래된 대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이 참 이 곡의 어떤 서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화성과 이 프리다 보카라의 보컬 정말 너무나 멋진 곡인데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프리다 보카라입니다. An Anjur, Anjur, An Anfang.

프리다 보카라 On Your Enfant 라는 곡인데요. 어느 날, 한 아이, a day, a child, 어린 아이 눈으로 이 바라보는 세상, 꿈과 희망,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So, child's perspective of this world and the dreams and hope and love.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어떻게 이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I thought about, you know, what kind of playlist would I make based on this song? 그래서 이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흘러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The second track is another very well-known singer. She's actually a Greece singer. Greece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죠. 나나 무스쿠리입니다. 그분의 곡, 뭐 엄청난 히트곡이 많은 분이기도 한데 이 곡이 참 저는 요즘에 듣기 좋더라고요. Pledge d'amour라는 곡인데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Pledge, 기쁨, amour, 사랑. 그렇죠? 굉장히 쓸쓸하게 들리는 하지만 굉장히 서정성과 어떤 그 전곡과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Just there's like the connecting feeling with this song that kind of started from the last song, On Your Own Enfant.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This is Nana Muscuri, Pledge d'amour.

나나무스쿠리, 플레지다물이었습니다. Of course, it's not 나나무스쿠리's original.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불렀던 곡인데, it's actually a French romance song composed by a composer named Jean Paul Edgy Martini. 18세기에 이제 프랑스 작곡가인데. 작곡하신 곡인데 많은 분들이 불렀던 그런 곡이죠. 나나 무스쿠리 플레지 다무르였습니다. 이육 이사님께서는 학창 시절 이 곡을 처음 접하고 감수성 예민한 시절 곡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곡입니다. Yes, I think yeah, we are so used to this song. Actually, sounds very familiar. 그죠? 아마 또막 이렇게 합창으로도 한번 불러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today's vibe, I don't know what to call it, in a chanson vibe, just a autumny vocal, with romance vocal with a lot of you know, 서정성. Let's just put it that way. 이어가는 아티스트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인데요. 프랑스와즈 아르디입니다. The next song would be by another French singer, 프랑스와즈 아르디.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가수인데 역시 좀 이런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가 정말 어울리는 그런 보컬이죠. The Rose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제 프렌치로 불어로 발매한 원곡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레퍼토리로 이제 영어 레퍼토리를 위해서 번역을 해서 영어판으로 이제 발표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next track would be Françoise Hardy. The song is The Rose.

였습니다. Although I'm not really versed in French pop or chanson in any way, 저는 이제 샹송이나 뭐 French pop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어떤 깊은 지식이 없긴 하지만 just was following my sort of a sentiment yesterday with the first song, Un jour, un enfant. 그 곡으로 시작을 해서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다는 생각인데 Next track is actually pretty well known and I was kind of torn between two versions of this song that I had the choice of playing. Im Alamu라는 곡인데요. 사랑의 찬가로 Hymn to Love라는 그런 곡이죠. The most well-known version is by Edith Piaf. 굉장히 이 곡에 대한 백스토리도 흥미롭지만 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another version I think from a couple of years ago, if you remember the opening ceremony of Paris Olympic, Celine Dion made a huge comeback singing this song, Hymn à l'amour, 사랑의 찬가. 그때 또 감동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So I was kind of torn whether to play the Edith Piaf, the classic version, or the Celine Dion's comeback version. 하지만 이 Celine Dion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From Paris Olympic 2024, Celine Dion의 곡인데요. Im à l'amour.

Yes, bravo, bravo, don't you think? Celine Dion, Im Alamor, 사랑의 창가 from the Paris Olympic 2024. 벌써 2년 전이네요, 이게. 보글님께서 이게 어떤 세르당인가 하는 권투 선수 애인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 작곡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Yes, there is a story behind this song. Edith Piaf가 굉장히 사랑했던 프랑스 복싱 챔피언이 있었는데 마르셀 세르당에 관한 곡이라고 합니다. 세르당이 1949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이 노래가 더욱 이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is deeply connected to Marcel Cerdan, the French boxing champion who Edith Piaf loved. And then Cerdan was killed in a plane crash, a very unfortunate accident in 1949. And their tragic love story has made this song even more legendary. 그런 또 아름다운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So there you have it, Celine Dion.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으로는 약간의 분위기 전환. I know it's been the French chanson vibe, 그렇죠? 하지만 조금 칠한 곡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The song is originally by Tom Waits. 원래 Tom Waits의 곡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이 서정성이 굉장히 이 가을에 듣기에 좋은 그런 곡인데 Tom Traverts Blues, also known as Watching Matilda라는 곡인데 this version was sung by Rod Stewart. Rod Stewart 버전의 Tom Traverts Blues 오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So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cutie님들. Leaving you with Rod Stewart, Tom Traverts Blues.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听享当代名作，邀您身临其境，感受情景现场。今天为大家演播的是韩国作家林盛顺的作品《顾问》选段。作者林盛顺

That was Fleetwood Mac, Go Your Own Way. Such an important message.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들이 혹은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이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So advice can point us in a certain direction for sure. So it can be helpful sometimes, but it really cannot live our life for us. Nobody can. Sometimes the harder part isn't finding the right answer. It's actually choosing the answer that actually feels just right for you. 뭐 남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But it is our life, so it'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our own life by ourselves. So whose voice are you listening to the most these days, everyone? Everyone else's or your own voice? Listen carefully. Listen to your own voice. 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시간 나의 기분은 어떻지? 이런 것들. 나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면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ah, listen to your voic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day and just seek what you really, really want.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꼭 염두에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출첵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나에게 인사를 건네다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Let's find out how many of our part-timers are doing their job.

Bob. Okay,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our 반장님, Young Age Morning Group, 또 1등으로 항상 한결같으신 정말 진국이신 우리 반장님,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활약 중이신 호박 모닝 그룹, 호박맨 모닝 그룹이시죠. 선선한 아침이네요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Yes, we can actually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s and night times. It's usually a bit more chillier during early morning times for sure. So if you are a runner, if you like to enjoy running outside, like this is the season for you. No excuses, everyone. 요즘에 뛰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혹시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른 아침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Happy Life Morning Group. Good morning.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날씨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Dr. Paper says good morning. 상민님 good morning입니다. Summer PD님, 모그님들, 우리 펭귄킬러님도 오셨고 출트랙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nice 출트랙. 별초롱짱 모닝 그룹 출첵 good morning입니다. 오늘은 흐리네요. 마음만은 화창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요, 그럼요. 화창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Great TY says, Morning, Summer PD님. 오늘도 활기찬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썸머입니다. You guys can meet all of your expectations here on Morning Groove because I got this, everyone.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But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one thing for you before I get today's show started. So please excuse me if my voice sounds a little rusky today. 여러분들 중간에 제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좀 쉬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Usually I would pour water inside my tumbler here today. 항상 이 텀블러에 제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하는데 The water fountain here in TBS is kind of out of order. 오늘 딱 아침에 이제 정수기에 물 들어갔는데 고장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고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So I'm basically broadcasting with my extra dry throat. How about that?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방송을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한번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물도 안 나오나 봐요. 어떡해요. 저희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많은 응원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 즉 사연과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So show your messages, show your song requests, do everything while we have the time to do so.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It's free.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모그들은 뭐 좋아하세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blood type? What is your MBTI? 등등등. All of these questions will be asked to you, Morning Groovers, because I want to get to know you, okay? So obviously, I have brought another question for you today.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one decision you a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So I want to ask you, what is a decision you made by following your gut that turned out to be a really good one?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that really made you feel like, oh my, I have made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You know, by trusting your own gut.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ybe you have decided to change your hairstyle. Despite everybody else's opinion, you just went to the hair salon and you got your hair cut.

and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ith it, maybe then you would think, oh, this is like the best decision. I surely trusted my own instinct, and i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변화, 뭐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maybe it could be about moving to a different place. 뭐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집 사길 잘했다, 뭐 이런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직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과감하게 정말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어떤 것들인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 guess quitting my job was like the best decisions, one of the best decisions in my life, I guess. You know, I was so eager to work somewhere outside Korea, so I actually achieved my dream. So I had this chance to work in Panama. 여러분 몇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일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How unfortunate is that? You know, you did all of these farewell parties for like 10 times. 막 송별회 10번씩 하고 나 이제 진짜 간다. 안녕. 막 이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일이 막 너무 안 맞는 거예요. Like stress every single day, morning groovers. So I tried to endure, you know, because you know, we are all learned to endure, right? 뭐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And I was like, nope, I'm fed up, I'm done.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한 9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But it was like the best decision because it gave me a chance to start my new career, which I'm very happy with. 뭐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어쨌든 방송 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못 버는데 자꾸 강조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You know, sometimes, especially on Sundays, we feel very dragged, right? We're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그러면서 진짜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Because you have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도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임하게 됐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And it was my decision. Nobody said anything. 옆에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결정했는데 꽤나 만족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죠. Now it's time to share your stories. So let me know. 남들 결정 뭐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e're gonna be talking about my life, our beautiful life today. So here's a song by Bon Jovi. It's my life.

0: is Wednesday, September 9th.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 day is off to a great star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Mornings and evenings have been feeling noticeably cooler lately, and we are in for another day with a big temperature swing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The air is also quite dry, which can leave your nose and throat feeling sensitive. So it's a good idea to sip lukewarm water throughout the day and use a humidifier indoors to keep the air comfortably moist. Skies will stay mostly clear across inland areas, while the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will see occasional rain on and off throughout the day. Winds will also be quite strong nationwide. The good news is that the strong breeze will help ease the daytime heat a little. This morning, Seoul will start at around 20 degrees Celsius before climbing to 27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Daejeon is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Celsius. Farther south, afternoon highs will reach 2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With cooler mornings, dry air, and strong winds today, make sure to dress in layers and take good care of your throat and ski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3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he weather now.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today. Sabi Morning Group,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So, Morning Groovers, what are some of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that you have made for yourself?
1: 남들 시선 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결정으로 의한 결정, 결과적으로 잘된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0: 2892,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Morning Group이시죠? An avid listener.
1: 굿모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연구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긴 메일들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눈물이 주르륵이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MGQ&A처럼 이번에 제 결정이 나중에 진짜 잘했다라고 하기를 바라봅니다.
0: So today is my last day at work. I have been clearing out my lab belongings for a week now and receiving a lot of long emails every day, including from my graduates, and it has me in tears. It seems my 10 years were not in vain. And just like today's question, I hope I can look back later and say that my decision this time was truly a great one. Of course, you're going to experience that absolutely 100% because obviously, this is a big decision in your life, right? And I can see for how many times you have been actually thinking about all of this decision throughout this whole time.
1: 그러니까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You've been thinking about this more than anybody else would have.
1: 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나만큼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한 만큼 최고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창한 나를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다 잘 될 겁니다.
0: Everything's gonna be fine. Everything's gonna work out just fine.
1: 또 마침 이렇게 또 완벽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소소한 것도 좋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0: And all of our young listeners, especially if you're on your way to school, let me know your decisions too.
1: 꼭 어른들만 보낼 필요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학원 안 갔는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어떤 결정이든 다 좋습니다.
0: We have a message from 체육부장님.
1: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느라고 7시 반에 출발이라 지금 계란후라이와 소고기 뭇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준비 중이에요. 6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잘하고 와 남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 at you supporting your husband who is on his way to take a huge, huge exam that's gonna last for 6 hours. What kind of exam lasts for 6 hours?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뭐 수능인가요 혹시? 6시간 동안 시험? 아, 이거 보통 일 아닐 텐데. 또 이게 든든하게 소고기 목국 드시고 가시면 잘 보시지 않을까요? 아, 진짜 우리 최 부장님은 대단하신 게 You always have a very busy morning. You always work out in the morning, but at the same time,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family members and yourself too. 어, 정말 무한한 체력을 가지신 우리 체육부장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내 좋아하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체육부장님. 이래서 부장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닝그룹에서. 부장으로 임명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이렇게 또 한결같이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체육부장님입니다. And since this motivational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the song for her right away. Weezer, All My Favorite Things.

모닝그루버, hello, good morning.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도 오셨는데, 지금 이천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100km가 넘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It's kind of a long journey for you, I guess. So, drive safely on the road, please. 항상 운전은 또 안전하게 또 하시고요. 예, 집중하시고 또 무리해서 문자 보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귀로만 듣고 즐기는 모닝그루브 오늘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decisions, your own decisions that you ended up becoming so satisfied with.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결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펭귄킬러, 저는 지금 동해에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편이 아니고요. 좀 신중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의 아내는 정말 마음이 하는 대로 만나기로 결정해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 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enguin Killer is not the type to make decisions just by following their heart. They tend to be a bit cautious and think about things over and over. Well, the wife is the opposite. So, you guys are meant to be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서포트

0: 그래주고 이제 최종 결정, 최종 이제 컨펌이라고 하죠. 아내분께서 딱딱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딱히 후회하는 거 별로 없으시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얼마나 좋아요. 천생연분이시네. 저는 고민 많이 안 하고 좀 딱딱 결정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Yeah, I'm also like your wife. I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ay too much. I just trust my own instinct, especially when going to a restauran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yeah, they need some time to look through the menus and everything, but I know what I want to eat, like 100%. So I make a decision, especially when eating at a restaurant, within a second. I don't need to look at all the other menus. I know what I want. 근데 가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갈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읽어볼 때 조금 인내심을 제가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 배고파 죽겠네. 이거 언제 다 봐. 이러면서 혼자 막 끙끙 앓면서 이제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겠죠? I'm like, TikTok, TikTok, 빨리빨리, 찹찹!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베스트 메뉴 시키는 편이에요. And if I enjoy that menu for the first time, once I go back to the restaurant, I order that menu again. 전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신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고민하고 고르는 사람들은, they're doing that for the sake of making their decision the best one, right? 그러니까, 근데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20대 때 유럽 투어한 거요. 알바 과외로 모은 돈을 몽땅 써버렸어요. 지금 와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부자 됐겠네. 라고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So it's my European tour back in my 20s. I spent all of the money that I've saved up from part-time jobs and tutoring. People say that if I had bought stocks with that money back then, I would have been rich now, but I have no regrets. 솔직히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쵸? 그냥 그돈 샀으면은,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겠네. 이건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래도 잃을 사람들은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맞네. 아, 그때 이거 코인 샀으면 나 진짜 막, 이거 아니에요. 예, 잃을 사람들은 다 잃더라고요. 예, 부자 됐을 사람들은 진작 부자 되고요. As long as you're satisfied with your decision, right? 솔직히 30대, 40대 되잖아요. You would have no time to travel all around Europe. 그래서 갈수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다녀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이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once you start to have a family, obviously,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make this long, long tour. So I believe that that is like the best decision ever. 우리 4147 모닝그룹어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So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this morning groover. But before, I want to remind you guys again to let me know about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that you made your own way.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4147 G.O.D. 하늘색 풍선.
1: Okay, I'm a cheerleader now.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하늘색 풍선 by G.O.D. was 김광석 with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requested by our 조국 모닝 그루버. 우리 두곡 듣고 왔는데 두 곡은 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이네요.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out our playlist, 모닝 그루버s. DJ Ba is loving it.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희 큐시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세요. 조국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흐린 하늘을 보니 오늘 같은 날씨와 딱 맞는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 매일같이 남겨주시고 계신 조국 모닝그루버입니다. 조국 모닝그루버 is always sending us this warm message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and we are loving it. 같이 덕분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배송반장님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 퇴근, let's go! Okay, let's go back to our MG Q&A. 또 본격적으로 오늘 MG Q&A에 집중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8년 전에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간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남편이 이사 시기를 고민하는 거 우겨서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 올라갔죠. 그 시절 30평에 산 가격이 지금은 18평의 가격이에요. 잘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8 years ago, my husband was hesitating about timing to move to a bigger place, but I insisted we move, and the value has gone up since then. Good for you. So is this how real estate works here?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면 오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선뜻 그 사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수 있을 때 사라.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용기 이런 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 용기와 깡인 것 같아요. 그때 살수 있어야 그때 그래 좋아. 오케이, 빚내가지고 사지. 이런 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조금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아, 뭔가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참 정답이 없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후회 없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아니야, 무조건 넓혀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돼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아, 괜히 왔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Anyway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because we have more 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one decision that we are so glad that we made our own way.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정말 잘된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더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don't forget to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벌써 한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Don't worry, don't worry. I'll be back for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and late check-ins will be also accepted. 여러분들 뭐 늦은 출첵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세요.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 am back, Morning Groovers. 굉장히 빨리 돌아왔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온 썸머입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already.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켜두었으니까요. 아주 화질이 좋고 잘 보입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So come visit our YouTube channel TBS EFM so that you can watch me live here in the studio.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요즘 구독자도 좀 많아지고 있고 많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건가? 뭐 궁금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양한 루트로 모닝 그루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re are various ways for you to tune into Morning Groove, reruns, and then like on YouTube, viewable radio, whatever. So just enjoy whatever way you would lik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내가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too. If you want to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for free.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이에요. Okay. If you have got all that, we're going to move on.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1시간 넘게 버티고 있어요.

TBS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간절합니다. 어저께 저 TBS 꿈꿨잖아요, 여러분들. I actually dreamed about TBS yesterday. Gosh, this basically shows how much I care about this place, TBS. 제 꿈에도 등장하는 TBS. 정말 올해 안에 대표님을 지금 뽑고 계신 것 같은데 모집 중이라고 듣고 있어요. 18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꼭 좋은 분 오셔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everyone. 자꾸 우울한 얘기하면 슬퍼지니까요. 다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Yonkka Park Moringuver texted. Good morning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조직 변경이 있었는데 한국 리더십 없이 멕시코 팀으로 합쳐졌어요. 팀장님도 멕시코 사람이고요. 한동안 사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일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몇달 되었는데 시차가 15시간 정도 되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진 한국 팀원을 터치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So as for me, there was an organizational change at my company recently, and we were merged into the Mexico team with our Korean leadership, and the team leader is also Mexican. I thought about moving to another place through an internal job posting for a while, but still, I like my current place, so I decided to stay a bit longer. Look at you, already finding out about some good part about your team. That time difference, that major time difference, 15 hours. 그러게요. 이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밤 10시 막 이때 갑자기 막 전화 통화해가지고 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한 달에 몇번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But look at you, a big time difference right there. So that's unnecessary. 벌써 이렇게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팀에 잘 적응하시고 꽤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뭐든 내가 한 결정은 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Benny Morningriver says, "Sama PD님, it is probably not having a relationship early in my student days." Oh, so Benny mentioned that the best decision was not having a relationship in early student days. Why not? As a person who was always in a relationship as a student, I'm like asking you why? But maybe you have used the time to focus on something else that was more important to you. So I guess that was the best decision for you. So look at you making the best decisions in your early days of life too. 이렇게 또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 우리 베니 모닝 그룹. Well done, well done.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거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I don't regret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in my high school days. 왜냐하면요, 결국 저는 한 번에 대학교를 갔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이 공부를 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를 해서 헤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결국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과를 갔어요. 결과적으로 연애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모두 좋은 일이 된 거죠. We went our own ways, of course, but then at the end of the day, he went to the college that he had admired for a long, long time. 그리고 저도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인생 잘 즐기고. 그래서, 별로 과거 했던 일 중에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우리 학생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ll right, we are going to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Benny Morningriver since he requested a song. This is Daybreak. 좋다.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For us to enjoy some music, la musica.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익숙한 노래 한 곡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될 노래가 바로 원곡인데요. 우리 또 똑똑한 음악 박사, 척척 박사, 모닝 그루버들께서는요, 누가 이 곡을 리메이크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going to be a little quiz for all of you. So today we're going to play an original version of a song that you all know very, very well, I'm pretty sure.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remade it, okay? So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go ahead and send in you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 musician called Ryu, also known as 민관홍이라는 가수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The title is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노래를 들어볼 겁니다. 이게 바로 원곡이거든요. 아, 이 노래 누구 노래더라? 리메이크를 누가 했을까? 벌써 정답이 막 떠오르시나요? 누굴까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Let me give you a hint if you can't figure it out, okay? Because obviously some people need it. 자, 힌트 나갑니다. 잘 자요? 이 멘트 아시나요, 여러분들? 90년대까지는 아니고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이 잘 자요? 이 멘트를 하시는 라디오 DJ가 바로 이 리메이크한 가수인데요. 이분이 좋을 텐데를 불렀고 지금은 먹을 텐데도 하고 계십니다. 몇 시경에 정답이 나오려나? 몇 시경?

6시경, 9시경.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남발하고 있어요. 몇 시경에 답 보내실 거예요? So, he's not a mukbang YouTuber by profession, but that's what he's popular for these days. He's actually a legendary ballad singer. Think of one of Korea's most recognizable male ballad voices, okay? 여러분들 힌트 다 드렸습니다. 과연 류 민간홍의 좋을 텐데 누가 리메이크 했을지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While we listen to this original track, 민간홍 좋.

됐는데 잘 자요가 아니라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니까 생각났는데 when I was a student, I lived with my parents, and I could hear the noises coming from downstair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이 층간소음이 좀잘 들리는 집이었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학생 때 일어날 때쯤이면은 밑에 집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 깨우시려고 일어나 이러는데 그 소리 듣고 예전에 깼던 기억이 있었어요. 학생 시절에. 어쨌든 잘 자요에서 일어나 갑자기 과거 시절까지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지만 anyways we listened to 좋을 텐데 by Ryu, 민관홍 and your job was to guess who remade this particular song. 우리 하진 모닝 그룹업계에서 힌트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덕분에 잘 도착했어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rrived to your destination. 하진 모닝 그룹업 has arrived to her destination. 힌트 몇 시경에 정답 보내실 건데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정답들이 오고 있는데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성시경입니다. 가물가물했는데 피디님의 좋은 힌트 때문에 생각났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So you are a little confused, but by listening to Summer's beautiful hand, you are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그래요? 넌 너무너무 쉽게 맞추실 거라는 제 어떤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가물가물하셨구나. 다행이에요. 얼짱 모닝그룹업께서 정말 매일이 서프라이즈 모닝그룹이다. 좋을 텐데는 누가 뭐래도 성시경 노래인 줄 알았는데 충격이에요라고. 그쵸 그쵸. 그게 충격이죠. 우리 밖에서 음악 엑스퍼트 DJ 바님께서도 이건 좀 서프라이즈라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시라고. 아마 성시경 팬이 아니셨을까. 맞아 맞아. 성시경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 What is it about 성시경?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문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저한테 주변에 성시경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없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 성시경 같은 남자 있냐고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성시경은 정말 만이네 막 고막 남친이야 이러시는데 그렇군요 인기가 정말 많구나 했는데 여기 팬이 밖에 계셨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좀 지적이고 안경 쓰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파워리팀장님께서. 목소리까지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라디오 프로듀서셔라서 이 목소리 좋은 것도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But anyways, 6497 헉! 이 노래가 울 시경 오빠, 야, 또 나왔네. 울 시경 오빠 원곡이 아니었다. 원곡을 듣고 있었어도 성시경 목소리가 들리는 매직. I know, right? Because we know the song so well. Like, we could literally hear 성시경's voice from the original track that we listened to. 조국 모닝그룹어 정답은 이분은 편의점에서 콜라보로 막걸리도 출시하신 분 성발라 성시경입니다. 맞아요. 요즘엔 이런 걸로 더 유명하시죠.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고막 남친 성시경이라고 해주셨고 맞아요. 좀 한창 고막 남친 하고 계시죠. Your boyfriend of your eardrums. 이게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코코 모닝그룹어 자 오늘은 성시경이라고. 왜 이렇게 비장하세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모닝그룹은 몇 시경에 출첵하면 좋을까? 모그 끝나기 전까지 출석하면 좋을 텐데. 까꿍! 버터 왕자 성시경 오빠 노래에 맞춰서 출석했죠용. 와. 메시지. 선셋 모닝그룹어 메시지 읽는 거저 되게 재밌어요. It's so much fun listening to Sunset's Morning Groover's message. 뭔가 이 메시지에 업다운 리듬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리듬을 좀잘 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So the answer, everyone, is 고막 남친 성시경이었습니다. Surprise, surprise! 여러분들의 또 이제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So Ryu, 민관홍의 좋을 텐데. This was originally released by singer called 민관홍, who performed under the name Ryu. 류가 활동명이었어요. So back in 1997, on his album Story, 좋을 텐데, was written and composed by 윤영준 작곡가. The song tells the story of someone quietly wishing that a close friend would realize his romantic feelings. 그리고 성시경의 좋을 텐데, 성시경 released his own version back in 2002 on his second album Melody de Amor. And keeping 윤영준's original composition and lyrics, song's warm, understated vocal style helped
turned the song into one of his signature ballad songs. And Yoon Young-jun, who wrote and composed and also arranged Song Si-kyung's version of 좋을 텐데, later also wrote 두 사람, another Song Si-kyung's best known ballads. 그래서 윤영준 작곡가와 좀 이렇게 메이저 노래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다고 합니다. 성 시경의 좋을 텐데의 어떤 백그라운드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전 단 한 번의 의심도 안 했었거든요. 좋을 텐데.

이러면 바로 아 성시경 성시경 사람들 막다 이러니까.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또 원곡자를 또 기억해주는 어떤 리스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ometimes the original musicians needs to be respected too, which is why I invented this segment, Lyrics Rewind. 아닌데? Lyrics Rewind 아닌데? 맞죠? Remake Rewind죠? 이렇게 본인 프로그램에 코너명 헷갈리는 DJ 어때요? 인간미 있죠. 어쨌든 모닝그룹들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곡 있으시면 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제보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we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끝나기에는 너무너무 일러요. We have so much fun in store for you. And now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Eardrum Boyfriend 고막 남친 성시경 version 좋을 텐데.

let's read a couple of more of our messages. 우리 이보연 모닝그룹 보셨군요. Good morning. Nice and sunshine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셨네요. 반갑고요. 우리 코코 모닝그룹 오셨어요. Good morning. 좀 늦었지만 출첵 날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모두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lso talking about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Nice and shiny. 비도 안 오고 정말 선선하니 아침에 기분 너무너무 좋죠.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in this big, big temperature swing, okay? Okay, so for our MG2&A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our own decisions in life, from little decisions to big decisions, those decisions that we have made for ourselves and tha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ever.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잘 선택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 뭐예요? 매일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버튼을 꾹 누르고 모닝그룹을 듣는 decision. 그 이유는 아, 말해보예요. 너무나 즐거운 걸. 이 메시지를 읽은 저도 너무나 신나는 걸. So listening to morning group is like the best decision. 근데 오늘 포인트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는데 내 선택대로 했을 때 잘 된 거. 혹시 누가 말렸나요? 모닝그룹 주변에서 말리는 분이 있다면 예. 좀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귀에다가 살짝 스피커 대주시고 모닝그룹 들으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쵸? 여러분들 매일 아침 또 산뜻하게 즐겁게 우리 알바생들이 열일해주신 덕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We have a message from 새빵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맘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의 위하여인데요. 서머피디님 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yeah, it is time where we have to listen to those nice, soothing, ballad, jazzy music. Something like 잔나비? 잔나비 노래가 생각나는 날씨인가요? 벌써부터? 좋아요. 그렇다면 또 맞춰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This song is requested by 새빵 모닝그룹어. This is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And we listened to a song by Obanzakappa with Jaewae, requested by 포포도 Morning Groover, who also texted, 저는 날이 쌀쌀해지면 오반자카파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분들 콘서트 가면 개그케이인데 노래는 세상 감미롭죠? 오반자카파의 재회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만의 매력인 거죠? 반전 매력이랄까요? 사람은 참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콘서트 가시면 너무 재밌겠다. So definitely was a song to listen to on this nice, nice, breezy weather. And for our MGQ&A, we have a couple of more answers. 내가 결정했는데 정말 잘한 일. 0912 모닝그루버, 얼마 전에 복직하신 모닝그루버시죠? 저는 결혼이요. 42살 나이에 결혼할 때 주위에서 다들 결혼을 말렸는데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쁜 딸도 생기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getting married. 근데 왜 반대를 하셨을까?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결국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너무 잘했다. 딸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셨을까요? 그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Like parents would be so eager to get you, married, but then once you actually find someone, they'll be like, this guy. Can you really trust this guy? Yeah, you think he's the love of your life? Think about it twice, four times, five times. 약간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하는데 막상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막 뚝! 약간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하고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다된 겁니다. That's all that matters.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아이들 어릴 때 학원 보내는 대신 그돈 모아서 국내 국외 여행 다녀온 거예요. 아직도 그때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nstead of sending kids to academies when they were young, I saved that money and traveled with them domestically and also internationally. It's still great that we can share those memories from back then.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이 생각해보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몇번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you can actually make the chance and if you have the time, you might as well use that opportunity to make this great experience and memories all together. 그러니까 가족과의 어떤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도 생각이 날 거니까요.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roovers. It's been nice to look around at your life decisions today. And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this coming Friday. 또 생금생금 생방송 금요일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9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dial or on YouTube, I a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Kakao channel. On you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in case you can tune in the morning hours. We have a first rerun at 6 p.m. and the second rerun at 2 a.m. in the morning after. Today is hump day,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50, also known as hump day 2950, also known as hump day 2950. Study cafe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어떤 표현법을 배워볼까요? What expression, what words are we learning today? I think if you have a good 눈치, I think you might have noticed from the opening statements, opening intro. Intro 들어보시면서, 아, 오늘은 뭐 이 얘기네. 뭐 이렇게. 이미 고수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우리의 입맛도 바뀌죠. As the seasons change, our cravings seem to change along with them. 개인적으로 저는 팥빙수가 이 당기던 이 여름 이 시절이 흘러간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As a 팥빙수 lover, it makes me a little sad to think that the days of you know, craving 팥빙수 are slipping away.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겨울에도 팥빙수를 먹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입맛이 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팥빙수를 더 이상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또 언제까지 이 차디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입맛과는 상관없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메뉴에서는 또 이 콩국수가 사라지기도 하죠. You know? How much longer can I enjoy ice cold americano? I think probably until October or November. 11월까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참 콩국수가 빨리 또 이제 메뉴에서 없어진다는 게, 그죠? 아무래도 좀 날씨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콩국수를 잘 안 찾나 봐요. So that's why they usually have a limited period of serving 콩국수. 그래서 한 9월 초, 9월 중순이면 또 콩국수가 사라지지 않을까 메뉴에서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yesterday I had a 콩국수, knowing that it's gonna be gone, you know, pretty soon. 그래서 오늘은 이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음식에 대한 어떤 craving이 바뀌잖아요. 그 당기는 음식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As fall approaches, I think we are getting different cravings for different food.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 당긴다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 이미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한 단어입니다. 바로 crave입니다. C-R-A-V-E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당기다, 몹시 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 the way to use a crave in a sentence is very simple. Just a crave plus something.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crave 다음에 음식 들어가면 됩니다. 갑자기 음식이 뭔가 강하게 당길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example sentence 약간의 그 예문을 드려볼게요. I'm craving something sweet today. I'm craving something sweet today. 오늘 뭔가 단게 당기는데요. 아니면 I've been 이거 오늘 같은 경우죠. I am craving something. 그죠? If you say I've been craving something, I've been craving. 요즘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아니지만 요즘에 내가 이게 당기더라 할 때 I've been craving hot soup lately. I've been craving hot soup lately. 요즘에
따뜻한 국물이 계속 당겨요.

온도상으로는 뭐그 정도의 날씨는 아직 아닙니다. 그죠? 뭐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담길 정도의 어떤 이 차가운 어떤 온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So I've been craving something. That means you've been, you know, wanting to eat something for a while. Or I am 오늘 I'm craving spicy food today. 오늘은 매운 음식이 당기네요. I'm craving spicy food today.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당기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아주 심플하죠.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근데 이 craving이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I mean, it is mostly used for you know, food context, but you can use it in a different context other than food. For example, if you say I'm craving some alone time, I'm craving some alone time, alone time.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I'm craving some alone time, or I'm craving a change. I'm craving a change.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Or I'm craving some peace and quiet time. 뭔가 조용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음식에 한정해서 한번 여러분들 숙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imple question.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Or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요즘에 계속 당기는 음식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오늘 당기는 음식이 혹시 있으신지. I guess that would lead to a lot of good 전매추, 또 점심 메뉴 추천의 어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So simple homework, right?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Two questions for our cutie-nims. 답변, 숙제 보내주실 곳은요. 숙제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답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Eric Carmen, Hungry Eyes.

Eric Carmen, Hungry Eyes 듣고 오셨습니다. So, Hump Day EQ 영어 시간, Hump Day EQ 영어 Study Cafe time, a lot of nicknames for our Wednesday segment, right? So today, it's all about food. What food are you craving these days? Or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뭐 이렇게 오늘 이거 먹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craving 말고도 또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 물론 있긴 합니다. So you can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오늘 어떤 음식이 땡기는지 what food I am craving today.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음식이 뭔가 땡긴다. 다 이런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So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오늘 뭔가 좀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crave에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 could go for some ramen right now. 지금 딱 이거 먹으면 좋겠다. I could go for some really, you know, icy food or some really cool food or some really warm food. 지금 딱 이거 먹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let's just focus on, you know, let's simplify it and focus on the word crave. So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Maybe something that you want to eat for lunch. Let us know what that is, okay? 숙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비로소 아름다워라는 곡입니다. 심규선입니다.

That was Michael McDonald였습니다. On My Own. That was a song maybe dedicated to 5616님, who is on his or her way to 둘레길 to take care of his or her mind.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쉽게도 서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파주 심학산 둘레길입니다. 약천사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너무 좋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들러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beautiful looking entrance to the 둘레길 I think. So 파주 심학산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약천사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that starts around 약천사? 약천 템플인가요?

Well, have fun there.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Let's get to some of more of our homework for today. 제니님께서는 저의 craving은 아이스크림과 커피인데 커피와 아이스크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affogato is my all-time craving. What a lovely combination. Okay, that's a great use of the word craving. So affogato is my all-time craving. So means that you crave affogato all the time. And one of your favorite drinks, I guess. 그렇죠. 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와, 그 콤비네이션. 뜨거운, 그 다음에 차가운. 뜨겁고, 뭐라고 그러죠? 뜨겁고 쓴, 그 다음에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Beautiful, beautiful. 감사드립니다. Well done. Good usage of the word craving, for sure.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제니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 키티님들 홈워크 체크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스미스입니다. Crazy. Come here, baby. You know you drive me up a wall the way you make good home.

for a salad, or I'm craving for a I don't know. 이 몸에 좋은 음식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만큼 몸에 좋은 음식을 안 마. 생두부. How about that? I'm craving 생두부 right now. Or I'm craving an 인삼 right now. We never say that, right? Kind of interesting. Craving이라는 게 항상 이 몸에서 뭔가 이제 안 좋은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외침 같은 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홈워크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No Reply의 곡 하나 듣고 올게요. This is Where is Love featuring 정준일.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a point in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a point i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in the open chatting room. 문자창도 열려 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of your daily routines or, you know, or whatnot. Just a shout outs or simple check-in messages are welcome as well. Send them all my way. So, Hump Day EQ 영어. 오늘은 좀 참여가 굉장히 부진하긴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Expression이. 뽀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Good morning. As an apple mate, I'm craving 홍옥 apples. One of the things I look forward to most in our early autumn. 홍옥. 이라는 사과이군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홍옥 사과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 버건디 색깔 그런 느낌의 사과이네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버건디가 아니네요. I guess it's you know, case by case. 좋습니다. 사과 좋죠. I guess if you eat 사과 in the morning, I think that's really good for you, right? 그러시면서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라고 이렇게 또 깔끔한 또 문장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뽀글님. 하루에 사과 하나면은 의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약간의 rhyme인데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랩 같은데 아닌가요?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 Fiona Apple, 또 이렇게 애플 아티스트의 곡을 보내주셨네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ona Apple입니다. Fast as you can.

fast as you can. Fiona Apple였습니다. 뽀글님께서 그렇군요. 사실 막 craving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숙제용으로 제출하셨다고. 아, great student that 뽀글님 is. 감사드립니다. 3998님께서는 I've been craving 부대찌개 and hot pot these days. And instead of my usual coffee, I'm craving a really good hot latte. 그렇군요. 부대찌개. 아하. 이 전매추 아이디어를 이렇게 버리시네요. 진짜. 예전에 아버지 일하셨던 곳이었던 곳이 남영동 미군부대 쪽이었는데요. 여기 부대찌개, 미국 햄 가득 들어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맛있는 라떼 한 잔이면 좋겠네요. 이큐피디님, 캐치님들 반갑습니다. Great. 부대찌개 is one of my favorite food. 저는 부대찌개는 I think I eat at least once every 2 weeks at least.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먹거든요. Oh, yes. 미군 부대 쪽에 그런 또 이 부대찌개면 정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먹는 부대찌개랑 좀 굉장히 다르죠. They have really fat slices of you know, the American hams and whatnot. 그렇군요. 또 그런 추억이 부대찌개 원조 부대찌개 집 추억이 있으시군요. And hot latte, I guess something I don't get is a latte. 저는 라떼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I never been into latte. 그냥 우유를 마시지 그냥 왜 라떼를 마실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Anyways, to each their own, right? 3998님 감사드리고요. 우주정님께서도 날이 오후엔 더워서 그쵸. 요즘에 이제 가을 분위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temperature wise it is still very similar to midsummer. Not midsummer, midsummer here in Korea, right? But midsummer, you know, elsewhere in the world. 그래서 냉면이 먹고 싶다라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날이 오후에 더워서 냉면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긱스의 짝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There's a reference about 냉면 in that song. 잘 아시는 그런 reference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긱스의 곡입니다. 우주정님의 신청곡이고요. 짝사랑

짝사랑 겍스입니다. 보글님께서 노래 이적님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바이브가 정말 죽이네요. 이렇게. Yes, 이적 was the vocalist for the band, the super band that we used to call the gigs. 강호정 교수님, 그 다음에 한상원, 또 정원영 교수님, 교수님 세 분. And then young genius, young phenom, 정재일 씨, 베이스, 그 다음에 이상민 씨, 드럼. And also 이적 on the vocal. That's everybody, right? I think six of them. 참 슈퍼 밴드였었죠. 뭐 정재일 씨가 지금 완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서 엄청난 뮤지션이시고 또 이상민 씨 역시 재즈러머로 활동하고 계신데 You know the rest, right?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만든 훌륭한 영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7582님도 메시지 오늘 홈워크 주셨습니다. Here it goes. I'm craving some 군고구마 these days. No, 군고구마 today. Today, that is. It's been quite cool these days, but the air conditioning still on in my office. It's freezing in here, like it's the middle of winter. So I love to curl up under a duvet with a 군고구마 and a glass of milk. 그렇군요. 맞아요. 이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어딜 가도 에어컨 너무 세게 틀더라고요. I don't get it. You know, I quite don't understand why there's such a heavy air conditioning on even in like the restaurants or whatnot. 그래서 이런 차라리 그런 추운 사무실에 계시면 군고구마와 따뜻한 군고구마 또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이렇게 도톰한 이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제 7582님. So, craving some 군고구마 today because of the heavy air conditioning in the office. 좋습니다. That is excellent homework. 신청곡은 추우니까 스노우맨 신청하셨다고 하신다고 Sia의 스노우맨 신청해 주셨습니다. Let's listen to it. Sia, Snowman.

A whiter shade of pale, Procol Harum, Procol Harum의 곡이었습니다. 7582님께서 오피스가 너무 춥다고 하셨잖아요. 7582님 complained of just excessive air conditioning in her office. So I just provided a little warm song, A Whiter Shade of Pale. 이 곡은 참 저는 겨울에 듣기 좋아하거든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 앞에 그 하몬드 오르간 인트로, Bach inspired, I think, Hammond organ lead. It just really warms me up. 하몬드 오르간 소리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그 바하의 그 정돈된, 뭔가 이렇게 이 시메트리컬한 그런 어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멜로디와 함께 또 연주되니까 멜로디가 연주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hanks for all the homework turned in.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뮤직보티크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부활 from their first album, kind of lesser known 부활 song, 사랑의 흔적.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Let me start with a song today. 오늘은 제가 지난 며칠간 굉장히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It's a song that I've been listening to over and over again for the past few days. It's a song that I really love. 정말 특히 이쯤 되면은 이 가을이 오면은 이 곡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 it is on my playlist. 제가 이제 즐겨 듣는 곡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곡인데 It's a chanson by artist named Frida Bocara. She is a French chanson singer and one of the legendary chanson singer, I would have to say. The song is titled Angjuru Ang Angfang, French, excuse my pronunciation. Angjuru Ang Angfang. 영어로는 대략 이제 a day, a child 라는 뜻인데, interesting factoid about this song is she won the Eurovision Song Contest in 1969 with this song. 69년도에 Eurovision Song Contest에서 1등을 공동 우승한 곡인데요. 유로비전이 정말 그렇게 오래된 대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이 참 이 곡의 어떤 서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화성과 이 프리다 보카라의 보컬 정말 너무나 멋진 곡인데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프리다 보카라입니다. An Anjur, Anjur, An Anfang.

프리다 보카라 On Jour On Enfant 라는 곡인데요. 어느 날 한 아이 A Day A Child 어린 아이 눈으로 이 바라보는 세상 꿈과 희망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So Child's Perspective of This World and the Dreams and Hope and Love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어떻게 이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I thought about, you know, what kind of playlist would I make based on this song? 그래서 이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흘러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The second track is another very well-known singer. She's actually a Greek

싱어,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죠. 나나 무스쿠리입니다. 그분의 곡, 뭐 엄청난 히트곡이 많은 분이기도 한데 이 곡이 참 저는 요즘에 듣기 좋더라고요. 플레즈 다무르라는 곡인데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플레지, 기쁨, 아몰, 사랑. 그렇죠? 굉장히 쓸쓸하게 들리는 하지만 굉장히 서정성과 어떤 그 전곡과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Just there's like the connecting feeling with this song that kind of started from the last song, Anjur Ananfangt.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This is Nana Muscuri, Pledge d'Amour.

나나 무스꾸리, 플레지 다물이었습니다. Of course, it's not 나나 무스꾸리's original.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불렀던 곡인데, it's actually a French romance song composed by a composer named Jean-Paul Edgy Martini. 18세기에 이제 프랑스 작곡가인데. 작곡하신 곡인데 많은 분들이 불렀던 그런 곡이죠. 나나 무스꾸리, 플레지 다무르였습니다. 이육 이사님께서는 학창 시절 이 곡을 처음 접하고 감수성 예민한 시절 곡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곡입니다. Yes, I think, yeah, we are so used to this song. Actually, sounds very familiar. 그죠? 아마 또막 이렇게 합창으로도 한번 불러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today's vibe, I don't know what to call it, in a chanson vibe. Just a autumn-y vocal, with romance vocal with a lot of, you know, 서정성? Let's just put it that way. 이어가는 아티스트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인데요. 프랑스와즈 아르디입니다. The next song would be by another French singer, 프랑스와즈 아르디.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가수인데 역시 좀 이런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가 정말 어울리는 그런 보컬이죠. The Rose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제 프렌치로 불어로 발매한 원곡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레퍼토리로 이제 영어 레퍼토리를 위해서 번역을 해서 영어판으로 이제 발표를 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next track would be Françoise Hardy. The song is The Rose.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The Rose였습니다. Although I'm not really versed in French pop or chanson in any way, 저는 이제 샹송이나 뭐 French pop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어떤 깊은 지식이 없긴 하지만 I just was following my sort of a sentiment yesterday with the first song, Un jour, un enfant. 그 곡으로 시작을 해서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다는 생각인데 Next track is actually pretty well known and I was kind of torn between two versions of this song that I had the choice of playing. Im Alamu라는 곡인데요. 사랑의 찬가로 Hymn to Love라는 그런 곡이죠. The most well-known version is by Edith Piaf. 굉장히 이 곡에 대한 백스토리도 흥미롭지만 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another version, I think from a couple of years ago, if you remember the opening ceremony of a Paris Olympic, Celine Dion made a huge comeback singing this song, Hymn à l'amour, 사랑의 찬가. 그때 또 감동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So I was kind of torn whether to play the Edith Piaf, the classic version, or the Celine Dion's comeback version. 하지만 이 셀링디언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From Paris Olympic 2024, 셀링디언의 곡인데요. Im

Yes, bravo, bravo, don't you think? Celine Dion, Im à l'amour, 사랑의 창가 from the Paris Olympic 2024. 벌써 2년 전이네요, 이게. 보글님께서 이게 어떤 세르당인가 하는 권투 선수 애인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 작곡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Yes, there is a story behind this song. Edith Piaf가 굉장히 사랑했던 프랑스 복싱 챔피언이 있었는데 마르셀 세르당에 관한 곡이라고 합니다. 세르당이 1949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이 노래가 더욱 이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

0: 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1: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That was Fleetwood Mac, Go Your Own Way. Such an important message.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들이 혹은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이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So advice can point us in a certain direction for sure. So it can be helpful sometimes, but it really cannot live our life for us. Nobody can. Sometimes the harder part isn't finding the right answer. It's actually choosing the answer that actually feels just right for you. 뭐 남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But it is our life, so it'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our own life by ourselves. So whose voice are you listening to the most these days, everyone? Everyone else's or your own voice? Listen carefully. Listen to your own voice. 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시간 나의 기분은 어떻지? 이런 것들. 나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면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ah, listen to your voic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day and just seek what you really, really want.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꼭 염두에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출첵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나에게 인사를 건네다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Let's find out how many of our part-timers are doing their job. Okay,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our 반장님. 영에이치 모닝그룹 또 1등으로 항상 한결같으신 정말 진국이신 우리 반장님.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활약 중이신 호박 모닝그룹, 호박맨 모닝그룹이시죠. 선선한 아침이네요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Yes, we can actually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s and night times. It's usually a bit more chillier during early morning times for sure. So if you are a runner, if you like to enjoy running outside, like this is the season for you. No excuses!

그럼요. 화창하면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Great TY says, Morning, 사마 PD님. 오늘도 활기찬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썸머입니다. You guys can meet all of your expectations here on Morning Groove because I got this, everyone.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But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one thing for you before I get today's show started. So please excuse me if my voice sounds a little rusky today. 여러분들 중간에 제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좀 쉬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Usually I would pour water inside my tumbler here today. 항상 이 텀블러에 제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하는데 the water fountain here in TBS is kind of out of order. 오늘 딱 아침에 이제 정수기에 물 들어갔는데 고장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고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So I'm basically broadcasting with my extra dry throat. How about that? 그래서 2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방송을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한번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물도 안 나오나 봐요. 어떡해요? 저희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많은 응원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 즉, 사연과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So, show your messages, show your song requests, do everything while we have the time to do so.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It's free.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모두들은 뭐 좋아하세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blood type? What is your MBTI? 등등등. All of these questions will be asked to you, Morning Groovers, because I want to get to know you. Okay? So obviously, I have brought another question for you today.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one decision you a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So I want to ask you, what is a decision you made by following your gut? That turned out to be a really good one.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that really, made you feel like, oh my, I have made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You know, by trusting your own gut.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ybe you have decided to change your hairstyle. Despite everybody else's opinion, you just went to the hair salon and you got your haircut and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ith it. Maybe then you would think, oh, this is like the best decision. I surely trusted my own instinct and i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변화, 뭐,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maybe it could be about moving to a different place. 뭐,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집 사길 잘했다. 뭐, 이런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직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과감하게 정말 회사를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어떤 것들인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 guess quitting my job was like the best decisions, one of the best decisions in my life, I guess. You know, I was so eager to work somewhere outside Korea, so I actually achieved my dream. So I had this chance to work in Panama. 여러분 몇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일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How unfortunate is that? You

No, you did all of these farewell parties for like 10 times. 막 송별회 10번씩 하고, 나 이제 진짜 간다? 안녕! 막 이러고 갔는데, 와, 가자마자 일이 막 너무 안 맞는 거예요. Like, stress every single day, morning groovers. So, I tried to endure, you know, because, you know, we are all learned to endure, right? 뭐,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And I was like, nope. I'm fed up. I'm done.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한 9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But it was like the best decision because it gave me a chance to start my new career, which I'm very happy with. 뭐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어쨌든 방송 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못 버는데 자꾸 강조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You know, sometimes, especially on Sundays, we feel very dragged, right? We're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그러면서, 진짜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Because you have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도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임하게 됐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And it was my decision. Nobody said anything. 옆에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거 아닙니다. 제가 결정했는데 꽤나 만족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죠. Now it's time to share your stories. So let me know. 남들 결정 뭐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e're gonna be talking about my life, our beautiful life today. So here's a song by Bon Jovi. It's my life.

0: It is Wednesday, September 9th.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 day is off to a great star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Mornings and evenings have been feeling noticeably cooler lately, and we are in for another day with a big temperature swing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The air is also quite dry, which can leave your nose and throat feeling sensitive. So it's a good idea to sip lukewarm water throughout the day and use a humidifier indoors to keep the air comfortably moist. Skies will stay mostly clear across inland areas, while the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will see occasional rain on and off throughout the day. Winds will also be quite strong nationwide. The good news is that the strong breeze will help ease the daytime heat a little. This morning, Seoul will start at around 20 degrees Celsius before climbing to 27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Daejeon is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Celsius. Farther south, afternoon highs will reach 2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With cooler mornings, dry air, and strong winds today, make sure to dress in layers and take good care of your throat and ski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3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he weather now.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today. Good morning, 그룹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So, morning, groupers. What are some of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that you have made for yourself?
1: 남들 시선 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결정으로 의한 결정, 결과적으로 잘 된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0: 2892,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모닝 그룹어시죠? An avid listener.
1: 굿모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연구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긴 메일들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눈물이 주르륵이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MGQ&A처럼 이번에 제 결정이 나중에 진짜 잘했다라고 하기를 바라봅니다.
0: So today is my last day at work. I have been clearing out my lab belongings for a week now and receiving a lot of long emails every day, including from my graduates, and it has me in tears. It seems my 10 years were not in vain. And just like today's question, I hope I can look back later and say that my decision this time was truly a great one. Of course, you're going to experience that absolutely 100% because obviously, this is a big decision in your life, right? And I can see for how many times you have been actually thinking about all of this decision throughout this whole time.
1: 그러니까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You've been thinking about this more than anybody else would have.
1: 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나만큼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한 만큼 최고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창한 나를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다 잘 될 겁니다.
0: Everything's gonna be fine. Everything's gonna work out just fine.
1: 또 마침 이렇게 또 완벽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소소한 것도 좋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0: And all of our young listeners, especially if you're on your way to school, let me know your decisions too.
1: 꼭 어른들만 보낼 필요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학원 안 갔는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어떤 결정이든 다 좋습니다.
0: We have a message from 체육부장님.
1: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느라고 7시 반에 출발이라 지금 계란후라이와 소고기 뭇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준비 중이에요. 6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잘하고 한 남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 at you supporting your husband who is on his way to take a huge, huge exam that's gonna last for 6 hours. What kind of exam lasts for 6 hours?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무슨 수능인가요, 혹시? 6시간 동안 시험? 아, 이거 보통 일 아닐 텐데. 또 이렇게 든든하게 소고기 목국 드시고 가시면 잘 보시지 않을까요? 아, 진짜 우리 최 부장님은 대단하신 게 You always have a very busy morning. You always work out in the morning, but at the same time,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family members and yourself too. 어, 정말 무한한 체력을 가지신 우리 체육부장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내 좋아하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체육부장님. 이래서 부장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닝그루브에서. 부장으로 임명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이렇게 또 한결같이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체육부장님입니다. And since this motivational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her right away. Weezer, All My Favorite Things.

머니머니 줄머니 머닝그루버 헬로우 굿모닝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우리 킴스팬 머닝그루버도 오셨는데 지금 이천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100km가 넘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It's kind of a long journey for you, I guess. So drive safely on the road, please. 항상 운전은 좀 안전하게 또 하시고요. 예, 집중하시고 또 무리해서 문자 보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귀로만 듣고 즐기는 모닝그루브 오늘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Your own decisions that you ended up becoming so satisfied with.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결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펭귄킬러, 저는 지금 동해에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편이 아니고요. 좀 신중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의 아내는 정말 마음이 하는 대로 만나기로 결정해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 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enguin killer is not the type to make decisions just by following their heart. They tend to be a bit cautious and think about things over and over. Well, the wife is the opposite. So you guys are meant to be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아, 고민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최종 결정, 최종 이제 컨펌이라고 하죠. 아내분께서 딱딱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딱히 후회하는 거 별로 없으시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얼마나 좋아요. 천생연분이시네. 저는 고민 많이 안 하고 좀 딱딱 결정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Yeah, I'm also like your wife. I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ay too much. I just trust my own instinct, especially when going to a restauran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yeah, they need some time to look through the menus and everything, but I know what I want to eat, like 100%. So I make a decision, especially when eating at a restaurant, within a second. I don't need to look at all the other menus. I know what I want. 근데 가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읽어볼 때 조금 인내심을 제가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 배고파 죽겠네. 이거 언제 다 봐. 이러면서 혼자 막 끙끙 앓면서 이제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겠죠? I'm like, TikTok, TikTok, 빨리빨리, chop, chop,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best menu 시키는 편이에요. And if I enjoy that menu for the

0: first time. Once I go back to the restaurant, I order that menu again. 전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신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고민하고 고르는 사람들은 they're doing that for the sake of making their decision the best one, right? 그러니까 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20대 때 유럽 투어한 거요. 알바 과외로 모은 돈을 몽땅 써버렸어요. 지금 와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부자 됐겠네 라고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So it's my European tour back in my 20s. I spent all of the money that I've saved up from part-time jobs and tutoring. People say that if I had bought stocks with that money back then, I would have been rich now, but I have no regrets. 솔직히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쵸? 그냥 그 돈 샀으면은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겠네. 이건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래도 잃을 사람들은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맞네. 아 그때 이거 코인 샀으면 나 진짜 막 이거 아니에요. 예, 잃을 사람들은 다 잃더라고요. 예, 부자 됐을 사람들은 진작 부자 되고요. As long as you're satisfied with your decision, right? 솔직히 30대, 40대 되잖아요. You would have no time to travel all around Europe.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다녀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이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once you start to have a family, obviously,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make this long, long tour. So I believe that that is like the best decision ever. 우리 4147 모닝 그룹어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So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this morning groover. But before, I want to remind you guys again to let me know about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that you made your own way.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4147 G.O.D. 하늘색 풍선.
1: Okay, I'm a cheerleader now.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하늘색 풍선 by G.O.D. was 김광석 with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requested by our 조국 모닝 그루버. 우리 두곡 듣고 왔는데 두 곡은 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이네요.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out our playlist, 모닝 그루버s. DJ Ba is loving it.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희 큐시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세요. 조국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흐린 하늘을 보니 오늘 같은 날씨와 딱 맞는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 매일같이 남겨주시고 계신 조국 모닝 그룹업입니다. 조국 모닝 그룹업 is always sending us this warm message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and we are loving it. 같이 덕분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배송반장님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 퇴근, let's go! Okay, let's go back to our MG Q&A. 또 본격적으로 오늘 MG Q&A에 집중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8년 전에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간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남편이 이사 시기를 고민하는 거 우겨서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 올라갔죠. 그 시절 30평에 산 가격이 지금은 18평의 가격이에요. 잘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8 years ago, my husband was hesitating about timing to move to a bigger place, but I insisted we move, and the value has gone up since then. Good for you. So is this how real estate works here?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면 오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선뜻 그 사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수 있을 때 사라.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용기 이런 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 용기와 깡인 것 같아요. 그때 살수 있어야 그때 그래 좋아. 오케이, 빚내가지고 사지. 이런 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조금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뭔가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참 정답이 없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후회 없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아니야, 무조건 넓혀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돼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괜히 왔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Anyway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because we have more 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one decision that we are so glad that we made our own way.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정말 잘된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더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don't forget to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벌써 한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Don't worry, don't worry. I'll be back for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and late check-ins will be also accepted. 여러분들 뭐 늦은 출첵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after Skid Row, 18 and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 am back, Morning Groovers. 굉장히 빨리 돌아왔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온 썸머입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already.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켜두었으니까요. 아주 화질이 좋고 잘 보입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So come visit our YouTube channel TBS EFM so that you can watch me live here in the studio.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요즘 구독자도 좀 많아지고 있고 많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건가? 뭐 궁금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양한 루트로 모닝 그루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re are various ways for you to tune into Morning Groove, reruns, and then like on YouTube, viewable radio, whatever. So just enjoy whatever way you would lik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내가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too. If you want to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for free.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이에요. Okay. If you have got all that, we're going to move on.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한 시간 넘게 버티고 있어요. So with my dry throat, I am enduring this show for over an hour. And yeah, it's not so bad after all.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목이 쉬지도 않았고 오늘 노래방 코너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Thank goodness we don't have 노래방 segment today. 얼른 정수기가 조속히 좀 고쳐지길 바라는데 회사가 정상화 되기 전까지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TBS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간절함이 더 어저께 저 TBS 꿈꿨잖아요, 여러분들. I actually dreamed about TBS yesterday. Gosh, this basically shows how much I care about this place, TBS. 제 꿈에도 등장하는 TBS. 정말 올해 안에 대표님을 지금 뽑고 계신 것 같은데 모집 중이라고 듣고 있어요. 18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꼭 좋은 분 오셔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everyone. 자꾸 우울한 얘기하면 슬퍼지니까요. 다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일.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용카 Park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조직 변경이 있었는데 한국 리더십 없이 멕시코 팀으로 합쳐졌어요. 팀장님도 멕시코 사람이고요. 한동안 사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일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몇 달 되었는데 시차가 15시간 정도 되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진 한국 팀원을 터치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So as for me, there was an organizational change at my company recently and we were merged into the Mexico team without Korean leadership and the team leader is also Mexican. I thought about moving to another place through an internal job posting for a while, but still I like my current place. So I decided to stay a bit longer. Look at you already finding out about some good part about your team. That time difference, that major time difference, 15 hours. 그러게요. 이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밤 10시 막 이때 갑자기 막 전화 통화해가지고 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But look at you, a big time difference right there. So that's unnecessary. 벌써 이렇게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팀에 잘 적응하시고 꽤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뭐든 내가 한 결정은 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Benny Morning Groover says, Samal PD님, it is probably not having a relationship early in my student days. Oh, so Benny mentioned that the best decision was not having a relationship in early student days. Why not? As a person who was always in a relationship as a student, I'm like asking you why. But maybe you have used the time to focus on something else that was more important to you. So I guess that was the best decision for you. So look at you making the best decisions in your early days of life too. 이렇게 또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 우리 Benny Morning Group. Well done, well done.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거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I don't regret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in my high school days. 왜냐하면요, 결국 저는 한 번에 대학교를 갔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이 공부를 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를 해서 헤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결국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과를 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애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모두 좋은 일이 된 거죠. We went our own ways, of course. But then at the end of the day, he went to the college that he had admired for a long, long time. 그리고 저도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인생 잘 즐기고. 그래서 별로 과거 했던 일 중에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우리 학생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lright, we are going to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Benny Morning Groover since he requested a song. This is Daybreak, 좋다.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For us to enjoy some music, la musica.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익숙한 노래 한 곡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될 노래가 바로 원곡인데요. 우리 또 똑똑한 음악 박사, 척척 박사, 모닝 그루버들께서는요, 누가 이 곡을 리메이크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going to be a little quiz for all of you. So today we're going to play an original version of a song that you all know very, very well, I'm pretty sure.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remade it, okay? So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go ahead and send in you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 musician called Ryu, also known as 민관홍이라는 가수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The title is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노래를 들어볼 겁니다. 이게 바로 원곡이거든요. 아, 이 노래 누구 노래더라? 리메이크를 누가 했을까? 벌써 정답이 막 떠오르시나요? 누굴까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Let me give you a hint if you can figure it out, okay? Because obviously some people need it. 자, 힌트 나갑니다. 잘 자요? 이 멘트 아시나요, 여러분들? 90년대까지는 아니고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이 잘 자요? 이 멘트를 하시는 라디오 DJ가 바로 이 리메이크한 가수인데요. 이분이 좋을 텐데를 불렀고 지금은 먹을 텐데도 하고 계십니다. 몇 시경에 정답이 나오려나? 몇 시경? 6시경? 9시경?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남발하고 있어요. 몇 시경에 답 보내실 거예요? So he's not a mukbang YouTuber by profession, but that's what he's popular for these days. He's actually a legendary ballad singer. Think of one of Korea's most recognizable male ballad voices, okay? 여러분들 힌트 다 드렸습니다. 과연 류, 민관홍의 좋을 텐데 누가 리메이크 했을지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While we listen to this original track, 민관홍 좋을 텐데.

잘 자요가 아니라 일어나! Wake up! 갑자기 일어나니까 생각나는데, When I was a student, I lived with my parents, and I could hear the noises coming from downstair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이 층간소음이 좀잘 들리는 집이었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학생 때 일어날 때쯤이면은 밑에 집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 깨우시려고, 일어나! 이러는데, 그 소리 듣고 예전에 깼던 기억이 있었어요. 학생 시절에. 어쨌든, 잘 자요에서 일어나. 갑자기 과거 시절까지.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지만, Anyways, we listened to 좋을 텐데 by Ryu, Min Kwan Hong, and your job was to guess who remade this particular song. 우리 하진 모닝 그룹업계에서 힌트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덕분에 잘 도착했어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rrived to your destination. 하진 모닝 그룹업 has arrived to her destination. 힌트 몇 시경에 정답 보내실 건데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정답들이 오고 있는데,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성시경입니다. 가물가물했는데, 피디님의 좋은 힌트 때문에 생각났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So you are a little confused, but by listening to Summer's beautiful hand, you are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그래요? 넌 너무너무 쉽게 맞추실 거라는 제 어떤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가물가물하셨구나. 다행이에요. 얼짱 모닝그룹업께서 정말 매일이 서프라이즈 모닝그룹이다. 좋을 텐데는 누가 뭐래도 성시경 노래인 줄 알았는데 충격이에요라고. 그쵸, 그쵸. 그게 충격이죠. 우리 밖에서

음악 엑스퍼트 DJ 바님께서도 이건 좀 서프라이즈라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시라고. 아마 성시경 팬이 아니셨을까? 맞아 맞아. 성시경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 What is it about 성시경?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문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저한테, 주변에 성시경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없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 성시경 같은 남자 있냐고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성시경은 정말 만인의 막 고막 남친이야, 이러시는데, 어우, 그렇군요. 인기가 정말 많구나 했는데, 여기 팬이 밖에 계셨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좀 지적이고, 안경 쓰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오리진님께서. 목소리까지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라디오 프로듀서셔라서 이 목소리 좋은 것도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But anyways, 6497. 헉! 이 노래가 울시경 오빠, 야, 또 나왔네. 울시경 오빠 원곡이 아니었다. 원곡을 듣고 있었어도 성시경 목소리가 들리는 Magic. I know, right? Because we know the song so well. Like, we could literally hear 성시경's voice from the original track that we listened to. 조국모닝 그룹어 정답은 이분은 편의점에서 콜라보로 막걸리도 출시하신 분 성발라 성시경입니다. 맞아요. 요즘엔 이런 걸로 더 유명하시죠.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고막남친 성시경이라고 해주셨고 맞아요. 좀 한창 고막남친 하고 계시죠. Your boyfriend of your eardrums. 이게 갑자기 영어라니까 되게 이상한데? 코코모닝 그룹어 자 오늘은 성시경이라고. 왜 이렇게 비장하세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모닝그룹은 몇 시경에 출첵하면 좋을까? 모그 끝나기 전까지 출석하면 좋을 텐데. 까꿍! 버터왕자 성시경 오빠 노래에 맞춰서 출석했죠용. 와. 메시지. 선셋 모닝그룹 메시지 읽는 거저 되게 재밌어요. It's so much fun listening to Sunset's Morning Groovers message. 뭔가 이 메시지에 업다운 리듬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리듬을 좀잘 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So the answer, everyone, is 고막남친 성시경이었습니다. Surprise, surprise! 여러분들의 또 이제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So Ryu, 민관홍의 좋을 텐데. This was originally released by singer called 민관홍, who performed under the name Ryu. 류가 활동명이었어요. So back in 1997, on his album Story, 좋을 텐데, was written and composed by 윤영준 작곡가. The song tells the story of someone quietly wishing that a close friend would realize his romantic feelings. 그리고 성시경의 좋을 텐데, 성시경 released his own version back in 2002 on his second album Melody de Amor. And keeping 윤영준's original composition and lyrics, song's warm, understated vocal style helped turn the song into one of his signature ballad songs. And 윤영준, who wrote and composed and also arranged 성시경's version of 좋을 텐데, later also wrote 두 사람, another 성시경's best known ballads. 그래서 윤영준 작곡가와 좀 이렇게 메이저 노래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다고 합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어떤 백그라운드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전단한 번의 의심도 안 했었거든요. 좋을 텐데 이러면 바로 아 성시경 사람들 막다 이러니까.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또 원곡자를 또 기억해주는 어떤 리스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ometimes the original musicians needs to be respected too, which is why I invented this segment, Lyrics Rewind. 아닌데? Lyrics Rewind 아닌데? 맞죠? Remake Rewind죠? 이렇게 본인 프로그램에 코너명 헷갈리는 DJ 어때요? 인간미 있죠? 어쨌든 모닝그룹어들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곡 있으시면 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제보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we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끝나기에는 너무너무 일러요. We have so much fun in store for you. And now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Eardrum Boyfriend 고막 남친 성시경 version 좋을 텐데.

And let's read a couple of more of our messages. 우리 이보연 모닝그룹 오셨군요. Good morning. Nice and sunshine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셨네요. 반갑고요. 우리 코코 모닝그룹 오셨어요. Good morning. 좀 늦었지만 출첵 날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모두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lso talking about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Nice and shiny. 비도 안 오고 정말 선선하니 아침에 기분 너무너무 좋죠. 이럴 때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in this big, big temperature swing, okay? Okay, so for our MG20A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our own decisions in life, from little decisions to big decisions, those decisions that we have made for ourselves and tha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ever.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잘 선택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 뭐예요? 매일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버튼을 끄 누르고 모닝그루브를 듣는 decision. 그 이유는, 말해보예요. 넘나 즐거운 걸. 이 메시지를 읽은 저도 넘나 신나는 걸. 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s like the best decision. 근데 오늘 포인트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는데 내 선택대로 했을 때잘된 거. 혹시 누가 말렸나요? 모닝그루브. 주변에서 말리는 분이 있다면, 예. 좀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귀에다가 살짝 스피커 대주시고 모닝그루브 들으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쵸? 여러분들 매일 아침 또 산뜻하게 즐겁게 우리 알바생들이 열일해 주신 덕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We have a message from 새빵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맘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의 위하여인데요. 서머피디님, 한번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yeah, it is time where we have to listen to those nice soothing ballad jazzy music. Something like 잔나비? 잔나비 노래가 생각나는 날씨인가요? 벌써부터? 좋아요. 그렇다면 또 맞춰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This song is requested by 새빵 모닝그루버. This is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And we listened to a song by Oban Zakapa with Jaewae, requested by 포포도 Morning Groover, who also texted, 저는 날이 쌀쌀해지면 오반자카파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분들 콘서트 가면 개그케이인데 노래는 세상 감미롭죠? 오반자카파의 제외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만의 매력인 거죠? 반전 매력이랄까요? 사람은 참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콘서트 가시면 너무 재밌겠다. So definitely was a song to listen to on this nice, nice, breezy weather. And for our MGQ&A, we have a couple of more answers. 내가 결정했는데 정말 잘한 일. 0912 모닝그루버, 얼마 전에 복직하신 모닝그루버시죠? 저는 결혼이요. 42살 나이에 결혼할 때 주위에서 다들 결혼을 말렸는데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쁜 딸도 생기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getting married. 근데 왜 반대를 하셨을까?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결국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너무 잘했다. 딸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셨을까요? 그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Like, parents would be so eager to get you, you know, married, but then once you actually find someone, they'll be like, this guy, can you really trust this guy? Yeah? You think he's the love of your life? Think about it twice. Four times, five times, 막 약간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하는데 막상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막 뚝! 약간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하고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다된 겁니다. That's all that matters.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아이들 어릴 때 학원 보내는 대신 그돈 모아서 국내 국외 여행 다녀온 거예요. 아직도 그때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nstead of sending kids to academies when they were young, I saved that money and traveled with them domestically and also internationally. It's still great that we can share those memories from back then.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이 생각해보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몇번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you can actually make the chance and if you have the time, you might as well use that opportunity to make this great experience and memories all together. 가족과의 어떤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도 생각이 날 거니까요. All right,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roovers. It's been nice to look around at your life decisions today. And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this coming Friday. 또 생금생금 생방송 금요일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aith Hill, When the Lights Go Down, is the song to get us started on this Wedne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9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your FM dial or on YouTube, I a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Kakao channel. On you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in case you can tune in the morning hours. We have a first rerun at 6 p.m. and the second rerun at 2 a.m. in the morning after. Today is hump day,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50, also known as hump day 2950, also known as hump day 2950. Study cafe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어떤 표현법을 배워볼까요? What expression, what words are we learning today? I think if you have a good 눈치, I think you might have noticed from the opening statement, opening intro. Intro 들어보시면서, 아, 오늘은 뭐 이 얘기네. 뭐 이렇게. 이미 고수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우리의 입맛도 바뀌죠. As the seasons change, our cravings seem to change along with them. 개인적으로 저는 팥빙수가 이 당기던 이 여름 이 시절이 흘러간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As a 팥빙수 lover, it makes me a little sad to think that the days of you know, craving 팥빙수 are slipping away.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겨울에도 팥빙수를 먹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입맛이 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팥빙수를 더 이상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또 언제까지 이 차디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입맛과는 상관없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메뉴에서는 또 이 콩국수가 사라지기도 하죠. You know? How much longer can I enjoy ice cold americano? I think probably until October or November. 11월까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참 콩국수가 빨리 또 이제 메뉴에서 없어진다는 게, 그죠? 아무래도 좀 날씨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콩국수를 잘 안 찾나 봐요. So that's why they usually have a limited period of serving 콩국수. 그래서 한 9월 초, 9월 중순이면 또 콩국수가 사라지지 않을까 메뉴에서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yesterday I had a 콩국수, knowing that it's gonna be gone, you know, pretty soon. 그래서 오늘은 이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음식에 대한 어떤 craving이 바뀌잖아요. 그 당기는 음식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As fall approaches, I think we are getting different cravings for different food.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 당긴다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 이미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한 단어입니다. 바로 crave입니다. C-R-A-V-E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당기다, 몹시 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 the way to use a crave in a sentence is very simple. Just a crave plus something.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crave 다음에 음식 들어가면 됩니다. 갑자기 음식이 뭔가 강하게 당길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example sentence 약간의 그 예문을 드려볼게요. I'm craving something sweet today. I'm craving something sweet today. 오늘 뭔가 단게 당기는데요. 아니면 I've been 이거 오늘 같은 경우죠. I am craving something. 그죠? If you say I've been craving something, I've been craving. 요즘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아니지만 요즘에 내가 이게 당기더라 할 때 I've been craving
hot soup lately. I've been craving hot soup lately. 요즘에 따뜻한 국물이 계속 당겨요. 온도상으로는 뭐 그 정도의 날씨는 아직 아닙니다. 그죠? 뭐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당길 정도의 어떤 이 차가운 어떤 온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So I've been craving something. That means you've been, you know, wanting to eat something for a while. Or I am 오늘 I'm craving spicy food today. 오늘은 매운 음식이 당기네요. I'm craving spicy food today. 그렇죠? 요즘에는 뭐가 당

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아주 심플하죠.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근데 이 craving이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I mean,

그냥 음식에 한정해서 한번 여러분들 숙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imple question.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Or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요즘에 계속 당기는 음식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오늘 당기는 음식이 혹시 있으신지. I guess that would lead to a lot of good 전매추 또 점심 메뉴 추천의 어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So simple homework, right?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Two questions for our cutie-nims. 답변, 숙제 보내주실 곳은요. 숙제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답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Eric Carmen, Hungry Eyes.

에릭 카멘 Hungry Eyes 듣고 오셨습니다. So, Hump Day EQ 영어 시간, Hump Day EQ 영어 Study Cafe time, a lot of nicknames for our Wednesday segment, right? So today, it's all about food. What food are you craving these days? Or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뭐 이렇게 오늘 이거 먹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craving 말고도 또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 물론 있긴 합니다. So you can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오늘 어떤 음식이 땡기는지 what food I am craving today.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음식이 뭔가 땡긴다. 딱 이런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So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오늘 뭔가 좀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crave에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 could go for some ramen right now. 지금 딱 이거 먹으면 좋겠다. I could go for some really, you know, icy food or some really cool food or some really warm food. 지금 딱 이거 먹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let's just focus on, you know, let's simplify it and focus on the word crave. So what are you craving these days? What food are you craving today? Maybe something that you want to eat for lunch. Let us know what that is, okay? 숙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비로소 아름다워라는 곡입니다. 심규선입니다.

That was Michael McDonald였습니다. On My Own. That was a song maybe dedicated to 5616님, who is on his or her way to 둘레길 to take care of his or her mind.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쉽게도 서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파주 심학산 둘레길입니다. 약천사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너무 좋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들러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beautiful looking entrance to the 둘레길 I think. So 파주 심학산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약천사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둘레길 that starts around 약천사? 약천 템플인가요? Well, have fun there.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Let's get to some of more of our homework for today. 제니님께서는 저의 craving은 아이스크림과 커피인데 커피와 아이스크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포가토 is my all-time craving. What a lovely combination. Okay, that's a great use of the word craving. So avocado is my all-time craving. So means that you crave avocado all the time. And one of your favorite drinks, I guess. 그렇죠. 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와, 그 combination. 뜨거운, 그 다음에 차가운. 뜨겁고, 뭐라고 그러죠? 뜨겁고 쓴, 그 다음에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Beautiful, beautiful. 감사드립니다. Well done. Good usage of the word craving, for sure.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니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 큐티님들 홈워크 체크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스미스입니다. Crazy. Come here.

No Reply, Where's Love, featuring 정준일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 4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Offspring, Come Out and Play.

teens or, you know, or whatnot. Just the shout outs or simple check-in messages are welcome as well. Send them all my way. So, Hump Day EQ 영어. 오늘은 좀 참여가 굉장히 부진하긴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Expression이. 뽀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Q morning, as an apple mate, I'm craving 홍옥 apples. One of things I look forward to most in our early autumn. 홍옥. 이라는 사과이군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홍옥 사과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 버건디 색깔 그런 느낌의 사과이네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버건디가 아니네요. I guess it's you know case by case. 좋습니다. 사과 좋죠. I guess if you eat 사과 in the morning, I think that's really good for you, right? 그러시면서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라고 이렇게 또 깔끔한 또 문장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뽀글님. 하루에 사과 하나면은 의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약간의 rhyme인데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랩 같은데 아닌가요?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 Fiona Apple, 또 이렇게 애플 아티스트의 곡을 보내주셨네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ona Apple입니다. Fast as you can.

Fast as you can, Fiona Apple였습니다. 뽀글님께서 그렇군요. 사실 막 craving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숙제용으로 제출하셨다고. great student that 뽀글님 is. 감사드립니다. 3998님께서는 I've been craving 부대찌개 and hot pot these days. And instead of my usual coffee, I'm craving a really good hot latte. 그렇군요. 부대찌개. 아하. 이 전매추 아이디어를 이렇게 줘버리시네요. 버리시네요. 진짜. 예전에 아버지 일하실 곳이었던 곳이 남영동 미군부대 쪽이었는데요. 여기 부대찌개, 미국 햄 가득 들어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맛있는 라떼 한 잔이면 좋겠네요.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Great. 부대찌개 is one of my favorite food. 저는 부대찌개는 I think I eat at least once every 2 weeks at least.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먹거든요. Oh, yes. 미군 부대 쪽에 그런 또 이 부대찌개면 정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먹는 부대찌개랑 좀 굉장히 다르죠. They have really fat slices of you know, the American hams and whatnot. 그렇군요. 또 그런 추억이 부대찌개 원조 부대찌개 집 추억이 있으시군요. And hot latte, I guess. Something I don't get is a latte. 저는 라떼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I never been into latte. 그냥 우유를 마시지. 그냥 왜 라떼를 마실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Anyways, to each their own, right? 3958님 감사드리고요. 우주정님께서도 날이 오후엔 더워서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가을 분위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temperature wise it is still very similar to midsummer. Not midsummer here in Korea, right? But midsummer, you know, elsewhere in the world. 그래서 냉면이 먹고 싶다라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날이 오후에 더워서 냉면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긱스의 짝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there's a reference about 냉면 in that song. 잘 아시는 그런 레퍼런스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긱스의 곡입니다. 우주정님의 신청곡이고요. 짝사랑

짝사랑 객스입니다. 보글님께서 노래 이적님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바이브가 정말 죽이네요. 이렇게. Yes, 이적 was the vocalist for the band, the super band that we used to call the gigs. 강호정 교수님, 그 다음에 한상원, 또 정원영 교수님, 교수님 세 분. And then young genius, young phenom, 정재일 씨, 베이스, 그 다음에 이상민 씨, 드럼. And also 이적 on the vocal. That's everybody, right? I think six of them. 참 슈퍼 밴드였었죠. 뭐 정재희 씨가 지금 완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서 엄청난 뮤지션이시고 또 이상민 씨 역시 재즈 드러머로 활동하고 계신데 You know the rest, right?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만든 훌륭한 영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7582님도 메시지 오늘 홈워크 주셨습니다. Here it goes. I'm craving some 군고구마 these days. No, 군고구마 today. Today, that is. It's been quite cool these days, but the air conditioning still on in my office. It's freezing in here, like it's the middle of winter. So I love to curl up under a duvet with a 군고구마 and a glass of milk. 그렇군요. 맞아요. 이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어딜 가도 에어컨 너무 세게 틀더라고요. I don't get it. You know, I quite don't understand why there's such a heavy air conditioning on even in like the restaurants or whatnot. 그래서 이런 차라리 그런 추운 사무실에 계시면 군고구마와 따뜻한 군고구마 또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이렇게 도톰한 이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제 7582님. So craving some 군고구마 today because of the heavy air conditioning in the office. 좋습니다. That is excellent homework. 신청곡은 추우니까 스노우맨 신청하셨다고 하신다고 Sia의 스노우맨 신청해 주셨습니다. Let's listen to it. Sia, Snowman.

A whiter shade of pale, Procol Harum, Procol Harum, 예, 곡이었습니다. 7582님께서 이, 오피스가 너무 춥다고 하셨잖아요. 7582님 complained of just excessive air conditioning in her office. So I just provided a little warm song, A Whiter Shade of Pale. 이 곡은 참 저는 겨울에 듣기 좋아하거든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 앞에 그 하몬드 오르간 인트로, Bach inspired, I think, Hammond organ lead. It just really warms me up. 예, 하몬드 오르간 소리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특히 그 바하의 그 정돈된, 뭔가 이렇게 이 시메트리컬한 그런 어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멜로디와 함께 또 연주되니까 그 멜로디가 연주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hanks for all the homework turned in.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뮤직보티크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부활 from their first album, kind of lesser known 부활 song, 사랑의 흔적.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Let me start with a song today. 오늘은 제가 지난 며칠간 굉장히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It's a song that I've been listening to over and over again for the past few days. It's a song that I really love. 정말 특히 이쯤 되면은 이 가을이 오면은 이 곡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 it is on my playlist. 제가 이제 즐겨 듣는 곡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곡인데 It's a chanson by artist named Frida Bocara. She is a French chanson singer and one of the legendary chanson singer, I would have to say. The song is titled Ang Juru Ang Fang, French에서, excuse my pronunciation, Ang Juru Ang Ang Fang. 영어로는 대략 이제 a day, a child 라는 뜻인데, interesting factoid about this song is she won the Eurovision Song Contest in 1969 with this song. 69년도에 Eurovision Song Contest에서 1등을 공동 우승한 곡인데요. 유로비전이 정말 그렇게 오래된 대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이 참 이 곡의 어떤 서정성

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화성과 이 프리다 보카라의 보컬 정말 너무나 멋진 곡인데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프리다 보카라입니다. An Anjur, Anjur, An Anfang.

프리다 보카라 On Your Own Enfant 라는 곡인데요. 어느 날, 한 아이, a day, a child. 어린 아이 눈으로 이 바라보는 세상, 꿈과 희망,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So, child's perspective of this world and the dreams and hope and love.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어떻게 이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I thought about, you know, what kind of playlist would I make based on this song? 그래서 이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흘러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The second track is another very well-known singer. She's actually a Greece singer. Greece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죠. 나나 무스쿠리입니다. 그분의 곡, 뭐 엄청난 히트곡이 많은 분이기도 한데 이 곡이 참 저는 요즘에 듣기 좋더라고요. Pledge d'amour라는 곡인데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pledge, 기쁨, amour, 사랑, 그렇죠. 굉장히 쓸쓸하게 들리는 하지만 굉장히 서정성과 어떤 그 전곡과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Just that there's like the connecting feeling with this song that kind of started from the last song, Anjuru An Enfant.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This is Nana Muscuri, Pledge d'Amour.

나나 무스쿠리, Plaisir d'amour 였습니다. Of course, it's not 나나 무스쿠리's original.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불렀던 곡인데, it's actually a French romance song composed by a composer named Jean-Paul Edgy Martini. 18세기에 이제 프랑스 작곡가인데, 작곡하신 곡인데 많은 분들이 불렀던 그런 곡이죠. 나나 무스쿠리, Plaisir d'amour였습니다. 이육 이사님께서는 학창 시절 이 곡을 처음 접하고 감수성 예민한 시절 곡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곡입니다. Yes, I think yeah, we are so used to this song. Actually, sounds very familiar. 그죠? 아마 또 막 이렇게 합창으로도 한번 불러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today's vibe, I don't know what to call it. In a chanson vibe, just a autumny vocal with romance vocal with a lot of you know. 서정성? Let's just put it that way. 이어가는 아티스트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인데요. Françoise Hardy입니다. The next song would be by another French singer, Françoise Hardy.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가수인데 역시 좀 이런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가 정말 어울리는 그런 보컬이죠. The Rose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제 프렌치로 불어로 발매한 원곡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레퍼토리로 이제 영어 레퍼토리를 위해서 번역을 해서 영어판으로 이제 발표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next track would be Françoise Hardy. The song is The Rose.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The Rose였습니다. Although I'm not really versed in French pop or chanson in any way, 저는 이제 샹송이나 뭐 French pop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어떤 깊은 지식이 없긴 하지만 I was following my sort of a sentiment yesterday with the first song, Un jour, un enfant. 그 곡으로 시작을 해서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다는 생각인데 Next track is actually pretty well known and I was kind of torn between two versions of this song that I had the choice of playing. Im Alamu라는 곡인데요. 사랑의 찬가로 Him to Love라는 그런 곡이죠. The most well-known version is by Edith Piaf. 굉장히 이 곡에 대한 백스토리도 흥미롭지만 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another version, I think from a couple of years ago, if you remember the opening ceremony of a Paris Olympic, Celine Dion made a huge comeback singing this song, Him à l'amour, 사랑의 찬가. 그때 또 감동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So I was kind of torn whether to play the Edith Piaf, the classic version, or the Celine Dion's comeback version. 하지만 이 셀링 디언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From Paris Olympic 2024, 셀링 디언의 곡인데요. Im à l'amour.

Yes, bravo, bravo, don't you think? Celine Dion, Im à l'amour, 사랑의 창가 from the Paris Olympic 2024. 벌써 2년 전이네요, 이게. 보글님께서 이게 어떤 세르당인가 하는 권투 선수 애인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 작곡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Yes, there is a story behind this song. Edith Piaf가 굉장히 사랑했던 프랑스 복싱 챔피언이 있었는데 마르셀 세르당에 관한 곡이라고 합니다. 세르당이 1949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이 노래가 더욱 이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this song is deeply connected to Marcel Cerdan, the French boxing champion who Edith Piaf loved. And then Cerdan was killed in a plane crash, a very unfortunate accident in 1949. And their tragic love story has made this song even more legendary. 그런 또 아름다운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So there you have it, Celine Dion.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으로는 약간의 분위기 전환. I know it's been the French chanson vibe, 그렇죠? 하지만 조금 칠한 곡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The song is originally by Tom Waits. 원래 Tom Waits의 곡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이 서정성이 굉장히 이 가을에 듣기에 좋은 그런 곡인데 Tom Travers Blues, also known as Watching Matilda라는 곡인데 this version was sung by Rod Stewart. Rod Stewart 버전의 Tom Travers Blues 오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So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cutie님들. Leaving you with Rod Stewart, Tom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We are starting off with Starship. We built this city. It takes time for you to build a city, right? 뭐든 단번에 이루려다 보면요,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랑 좀 비교하고 조급해하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It's so easy to get caught up in the hustle and feel like you're falling behind if you aren't sprinting like everybody else. But I honestly think the best things in life are slow-cooked, not microwaved. And let's just trust our own timeline today and just focus on taking that next steady step. That steady step, not fast step, but steady step, okay? So good morning.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First of all,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Bensboro Morning Groover. Hello, hello.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 상민님 모두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떤 아침 보내고 계세요? Are you having a busy morning? How was your weekend, Morning Groovers? 주말 잘 보내셨어요? For me, I was strolling around Seoul for the whole entire day. Well, first of all, after lunch, I suddenly felt like riding a bicycle. So just spontaneously, I was like, let's go out for riding a bicycle. So I took Daringi and then I drove Daringi from Gangnam, and then I went over to 무역센터 and then I drove all around 잠실.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되게 이상한 루트로 갔어요. 그냥 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루트로 저기 막 개포동 어디까지 갔다가 막 다시 돌아가지고 저기 막 송파구 막 가고 막 이상한 루트로 자전거를 탔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막 산책도 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So at the end of the day, I had sore legs. But then that kind of made me have a good night's sleep, so that was a good thing. 덕분에 정말 아마 코 엄청 골고 잤을 거예요. 진짜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있어요. 우리 조국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선선한 공기로 인해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So I see a lot of you talking about the weather, the air condition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it's much cooler and the sky is really up high and it looks really nice. 그냥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막 일교차가 생기고 이러니까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어요. We start to say, you know,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We're starting to say things like this, morning groovers. Obviously, we are experiencing some change in the weather. 이렇게 또 변화와 함께하고 있는 모닝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의 변화를 함께 만끽하시고요. 코코 모닝그룹어, 굿모닝. 선선한 아침 공기가 너무 좋네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스타트! 그러니까요. 공기 좋고 괜히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 기분 유지하면서 이번 주도 활기차게 꾹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좋다고 하시네. 호박맨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서머님, 두통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Oh, look at you asking me about my headache. If I'm still going through my headache or not, of course, I am recovered 100%. My head feels so clear. 그냥 두통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 thank you for asking. I hope you're feeling the same way too. I hope you're in your best condition to start the week.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간만에 출첵합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모그의 금단 현상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모그의 힘? 안 들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Because obviously this program fills up your morning every single day. So if you miss out on it, you're missing a lot. You're missing out a lot on the game.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또 힘든 한 주의 시작. 그나마 일과 시작 전에 모닝그룹으로 마음을 달래고 들어갑니다. 주말에 불꽃놀이 보셨나요? Oh yeah, we did get to enjoy this fireworks in Seoul, 여의도. I don't know if all of you got to enjoy that. I didn't get to enjoy it at all. I think the first and my last time I actually visited the venue to enjoy the fireworks was back in 2011. 제가 새내기 때 이제 친구들이랑 기운 막 넘칠 때 그거를 보러 사람들이 그 인파 속에 밀려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었는데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나가다가 아 맞다 불꽃축제하네 이러면서 보고 우연히 뭐야 오늘 불꽃축제하나 보다 이러면서 알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You know? I found out about the fireworks while I was actually driving.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막 영상으로도 중계하고 막 이랬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예쁜 거 많이 많이 보셨던 그런 주말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박은혜 팀장님 보셨을까요? 아니라고. 우리 감독님도 다들 무표정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왜요? 이런 거 보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 예쁜 거 많이 보셨는지 저한테 오늘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wanna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you can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8890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 새돌입니다. 누나와 6살 터울이라 걱정 많았었는데 너무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들 사랑한다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Oh, happy, happy. Birthday 또 생일이구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들이 다 이제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We worry so much about our kids because we love them so much. So we always care about them a lot. But then when the time passes, you will realize that all those worries were kind of worthless. But that because that shows love towards your son.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함께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아들.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ahead. So let's go over to MG.
Q&A.

And hello to our 반장님, 우리 Young Age Morning Group 반장님, 어서 오세요. 하진 Morning Group 그리고 체육 부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up.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Morning Group on your morning routine. 우리 user AIFJL Morning Group께서 와 오랜만에 생방 들어요. 교통 정체 너무 쓸데없어요. 출근길이 좀 뻥뻥 뚫렸으면 좋겠네요. 아침 출근길 운전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늘 막히는군요. 굿모닝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Obviously, traffic jams are so unnecessary every single day, especially if you're going through a busy morning time. 아, 그러니까요. 교통 정체 진짜 이거 하나만 없으면 삶의 질이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침에 출근 시간 엄청 단축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항상 when we have to talk about our commute time, we always have to consider this stupid traffic. 아, 진짜. 차 왜 이렇게 막히는 건지, 길은 언제 뚫리는 건지, 날아다니는 자전거는, 자동차는 또 언제 생기는 건지 이런 상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Anyways,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또 오랜만에 오신 만큼 오늘 즐겁게 청취하시고요. 우리 청소 반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2208 Morning Group. 와우, 반갑습니다. 청소 반장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썸머님. 20여 년 전 서울 불꽃 축제 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나서 불꽃 축제 직접 다시 봤습니다. 직접 카메라에 담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 fireworks festival that you enjoyed the past weekend. And you took the picture by yourself. I believe that with your own camera. And it's stunning. 이 불빛 캡처하는 게 번짐없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캡처를 하신 건지. And you have proposed. Ooh, la la. Already go, already. 20 years ago. And it must have meant a lot for you to go there, the same venue where you proposed to your wife again after 20 years. How romantic is that? 프로포즈는 어땠을지 좀 감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 이제 불꽃 터지잖아요. 누구누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라고? 안 들려! 아, 너무 예쁘지 않아? 뭐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프로포즈 같은 걸 안 받아봐가지고 상상만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청소반장님,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뵙고요. Since you have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for you. Let's have a listen to Sai. 예술이야.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아시보리 모닝 그루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리고 좌절하는 라이언 모닝 그루버께서 I couldn't see the fireworks in person, but I enjoyed the festive atmosphere from home. Sorry, it's been a while. It's so nice to be back. It's always good to be back here on Morning Groove. And also, I could see that you have sent a video in our open chat room. So many fun stuff are going on in our open chat room. So if you're curious or interested, go take a visit. Search for TBS EFM. On KTalk app, on the open chat room, open chatting방, TBS EFM 모닝 그룹에 들어오시면 우리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그리고 우리 수많은 모닝 그룹어들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가끔씩 조금 약간 내향인이나 낯을 가리는 모닝 그룹어들은 들어오시고 나서 워우 하고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냥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You can just stay in the chat room and not talk at all. Yeah,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Morning Groovers. It's our open chat room.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냥 관망하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fe because there seem to be a lot, Morning Groovers, when we think about it. 여러분,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암만 생각해도 좀 세상 쓸데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얼짱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 전 귀신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귀신 영화조차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his is so cute. So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for me, it's ghosts. I've never seen one, but they are so scary. I wish they didn't exist at all, so ghost movies wouldn't be a thing anymore.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귀여우시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귀신 무서워요. But I don't know why. I don't like ghosts. I'm scared of them. I'm always frightened by ghosts, but I always look for ghost movies. I don't know why. I'm maybe looking for some dopamines. 이상하게 자꾸 저 방탈출도 가끔 하잖아요. 취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자꾸 공포 테마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히 무서워서 막눈 감고 귀 닫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 도파민을 제가 즐기나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얼짱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귀신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무섭고 싫은. How can we be afraid of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in our lives, right? 궁금하네.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께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이기적이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듯해요라고. 호박맨 모닝 그룹, 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따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싫어하시겠다.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I love Melania Trump very much.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라해가지고. 제발 그만해!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정말 도로 정체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도깨비처럼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직장, 다른 나라, 이렇게요. 뭐 이런 거안 되나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네? 저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I know. It's morning time, so a lot o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 and it's really annoying. 그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냥 되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막 오래 걸리고 이러면 괜히 억울해요. It feels like you're losing i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s for a long time.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은 어딜 가든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그냥 뭐 서울에서 뭐 어디 뭐 간다, 뭐 어디 뭐 강남에서 여의도 간다, 여의도에서 뭐또 어디 상암동 간다, 상암동까지는 아니겠구나. 뭐 어쨌든 넉넉히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이 현실. 같은 서울 아닌데도 말이죠.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that seems to be useless in our lives.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DJ Ba has it. 우리 DJ Ba 모닝 그루버께서, 왜 모닝 그루버지? 잘 선택해서 틀어주실 겁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because it's free. Morning Groovers 공짜입니다.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a genius guitarist, Eric Clapton, Layla.

And that was Layla by Eric Clapton. 우리 무니무니 줄무늬 모닝 그루버 and Benny from the Philippines are checking in and greeting us. Hello and good morning to you. Now going back to our MG Q&A. 3998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There may be such a thing as a meaningful laziness, but I think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is just being lazy for no reason. I tend to procrastinate and always end up starting things at the last minute. So yeah, I guess that kind of laziness, it's pretty useless. Being lazy. Can it be considered as a thing that are useless? Sometimes, while you're being lazy, you're resting at the same time too, and maybe you kind of needed that time. But I guess so. Yeah, you have a reason. If you're lazy all the time when you have so many things to achieve and do in life, I guess you have to go up, get up, and get moving. Bu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tip, if you want to escape from being lazy all the time, try to get little things started, not one of those big things. Because if you have a huge goal, it's so hard to achieve. It's so hard to get things started. But if you have a very, very small, narrowed down goal,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practice, right? 그래서 뭔가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나 반드시 올해 이거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자잘하게 나눠가지고 진짜 실천 가능한 목표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둘씩 해야 내가 좀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표가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다 끝내겠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약간 양치를 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양치는 당연히 맨날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정말 쪼개고 쪼개가지고 아 오늘은 요만큼 이 챕터를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 싫고 게을러지는 거지? 이런 거.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쓸데없는 거는요. 주위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 시간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So living while worrying about others think that is the most useless thing ever. I hope we can all enjoy living a life where we are the masters of our own journey. Absolutely 100% 공감 100%, 1000%, 10,0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막 눈치 보고 신경 쓰느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No matter which consequences that you would have to face, you would have to experience for yourself to discover by yourself.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뭔가 좀 책임질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그걸 몸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삶의 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거고요. 우린 어른이니까요.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life. 세상 쓸데없는 거, 살아가면서 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All 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Paul McCartney, Silly Love Song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 are live in the studio, so come on and enjoy this lively vibe all together.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많이 받고 있고 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호타카 모닝 그루버 오픈 채팅방에 글 남겨주셨고요. 인사 건네주셨군요. 그리고 고양이 CSI 모닝 그루버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새빵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이제야 글 남겨요. 유유. 유쾌해서 상쾌한 썸머피디님의 목소리 들으며 항상 에너지 풀 충전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와, 너무나 다행이다, 진짜. 이 에너지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이 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All of these energies that you need for the rest of your day are made by this given morning time, everyone. Here on our show.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 충전 비타민같이 이렇게 좀 매일매일 드시는 것처럼 에너지 풀 장착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방송 들으면서 기 안 빨리는 게 어디예요, 그쵸? 이미 기 빨릴 사람들은 저기 이미 클래식 방송 들으러 다 가셨을 거예요. So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needs that energy, this is the show that you should tune into. 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에너지 받아가시면 이런 거 계속 들으시는 거죠. 이런 거가 아니라 모닝그룹이에요. Remember, 별 두 개. Okay.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MGQ&A 답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We're going to go through them even more.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talked about the most unnecessary thing in our life, and that is Mosquitoes, 모기요. 너무 싫습니다. 특히 여름에 군대에서 산에서 수경할 때 거의 재앙급이죠. Especially back in the military during summer mountain encampments, it was a complete disaster. 왜 재앙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뭐 모기가 진짜 뭐 다른 데 뭐 육지에 있는 모기보다 더 큰가요? 더 시꺼멓고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막 달려드나요? 아,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모기 달라붙고 막 막 이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모기가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오면서 막 물고 얼마나 싫어요, 그죠? Thank goodness now we are over that because we are stepping towards autumn. 이제 드디어 이제 모기님들이 좀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But this summer, because it was extremely hot, I heard that there weren't enough mosquitoes. There weren't that many mosquitoes, in fact. 여러분들 좀 다른 여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여름 어땠어요? Did you guys encounter many mosquitoes still? 저는 평소 다른 여름보다는 모기가 조금 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모기조차도 힘들었던 거죠. 듣고 계신 모기 친구들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재앙이에요. 너무 싫어.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비행기 뜰 때 걱정 세상 쓸데없습니다. So worrying while the plane is taking off, worrying about the plane taking off, that's kind of a useless worry. 저한테 하시는 소리군요. 저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안위를 비는 것 같아요. 아, 착하게 살 테니까 오늘도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So actually, come to think of it, I don't exactly worry when the plane takes off. I just pray so that I can have some good life once I get off the plane. 그리고 185 우리 전소미 모닝 그룹어 8살 전소미 모닝 그룹어 저한테 맨날 언니라 부르거든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광명 8살 전소미예요. 굿모닝이에요. 제주도에 다녀왔더니 가을이 되었네요. 제주도 사진 보내드리고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건 TV 같아요. 왜냐하면 TV는 성장기 아이들의 머리를 안 좋게 만드니까요. 전 책이 더 좋답니다. 썸머 언니 사랑해요. 그리고 신청곡 보내드려요. 리센네 프리티걸 제발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 most useless thing in life is obviously TV because, you know, you don't get to think too much while watching TV, so it's not really good for the kids. So 전소미 actually prefers to read book. How awesome is that? You're a good kid. 책을 읽는 습관을 벌써부터 길들여졌군요. 그래요. 책이 훨씬 재밌어요. 이 책을 넘기면서 그 텍스트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How awesome is that? You don't even get to imagine about anything when you're watching TV. All you do is receive that information and just laugh, ha ha. That's all you do when you're watching TV. So reading is like a special experience, a very special experience. 사진을 인생샷을 보내주셨네. 이거 썸머니 같았으면 바로 인별그램에 올렸어요. 날씨도 정말 정말 쨍하고 되게 좋은 숙소 가셨네요. 우리 전소미 양.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또 휴가 다녀왔으니까 이제 그 시간으로 충전됐으니까 더 파이팅 넘치게 독서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서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These days I'm trying to force myself to read because I start to feel very, very stupid while always watching those reels, short form videos.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예전에는 책을 좀 샀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막책한장한장 넘겨보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I actually rented a book at a library in my neighborhood. And it actually helps because it forces you to read.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이 있으니까 억지로나마 좀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소미 양처럼 책을 더 좋아하지 않고 TV를 좀더 좋아하는 언니로서 요즘에는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전소미 양처럼 되려고. 지켜봐 주시고요.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our 전수미 동생.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저 언니라고 부르는 전수미 동생께 바치는 Listen, Pretty Girl.

0: girl. 도대체 이 여자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오늘도 우리 부캐 출연자 게스트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이 노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very kindly, very nicely. And our guest will deliver them in their own unique style.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and try to figure out the title of a song, okay? And send in your answer to guess the quiz question. So today, 미영 리, 이미영 씨, a lady who flew a time machine from the 90s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today. 오늘은 좀 신기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90년대에 이미영 씨가 그 서울 사투리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타임머신 타고 오신 만큼 좀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영 씨가 과연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줄지 기대를 해주세요. So expect a very special song read by our 이미영 guest. So let's have her in our studio. 이미영 씨.
1: 22살 미영이에요. 전 억압받는 거 싫어요. 정해진 결혼도 싫고요. 자유롭게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갔더니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면 기분이 좋거든요. 테이크아웃 커피로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이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다 이어폰을 꽂은 좀비 같잖아요.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텐션업 업펌핑. 요즘 사람들은 가끔 말하더라고요. 힘을 좀 내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석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를요.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힘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파이팅 해야죠.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파이팅 할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우리 부석순이는요, 화이팅이 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For your repetitive day, this is song that starts it off. I will sing it right beside you. We just gotta find the strength. What else can we do? 성문 종합영어 공부했거든요. We gotta keep fighting. Let's get rich, alright? Because we are gonna keep pushing forward. Don't give up, never give up. Fighting 해야죠.
0: I'm out of breath. 이분 읽었는데 왜 제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Why am I out of breath, Morning Groovers? Okay, 이미영 씨 감사드리고요. Now hop on your time machine and go back to the 90s or whatever. 여러분들, 목이, 제 목이 쉬었어요. 왜지? 제가 안 읽었는데? Can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이미영 씨? 파이팅 해야죠. 막 부석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a

So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부석순 of 17 featuring 이영지, A Fighting 해야지. So I guess that was the song that 이미영 씨 was referring to when she read out the lyrics, everyone. Fighting 해야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얼마만큼의 모닝그루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how many of you got this answer correct. 3998, aka our lazy morning groover. 부석순의 Fighting 해야지였습니다. 미영,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e welcome. 어, 제가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하죠? 미영 씨 가셨는데 이미. Back to the 90s. 예, 90년대로 이제 날아가셨습니다. 어, 우리 93998 morning groover 조금 fighting 넘치시는 기분 드시나요? Because you talked about being lazy. So I hope this song motivated you just a little bit.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옛날 TV에서 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I tried.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아리송하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TV 얘기하니까 우리 90년대에 또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영 씨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얼짱님 answered. 크크크크 서울 사투리라니. 크크 보이는 라디오의 90년대 필터 씌운 줄. 성문 종합 영어에서 영어도 곧잘하는 이미영 씨. Yeah, I mean like if you heard from her lyrics, she actually read out the English lyrics too. She actually translated some part of the lyrics by herself, and she actually read them out in English. So she was pretty good. 역시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 이런 말을 모닝그루브에서 하게 될 줄이야. 6497 모닝그루브 said, 오늘도 이미영님의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것만 남고 정답은 늘 노래 듣고 맞추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그루버님들. What a lovely message. Such a soothing message for all of our morning groupers. 진짜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아직 한 주의 시작이지만 이 파이팅 하나로 한 주를 쭉 버티는 거죠. Right? We're going to be all energized this morning and maintain this energy for the entire week. 선셋 모닝 그루버, 까꿍! 늦은 인사 대신에 파이팅 해야지. 썸머 누나, 크크크. 썸머 누나, 부캐. 바닥나서 이젠 정말 할거 없겠지? 이런 걱정.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크크. 계속 나오네요, 부캐가. 너무 좋아요. So what if Summer runs out of her alter egos? What happens then? This is some sort of a worry that are completely useless because it always comes out brand new.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뭐 얼마나 더 오래 가겠어요, 이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Yeah, some of your favorite characters might actually appear again for some time in the future. So don't get too upset about that. Or, in fact, get excited. Who knows?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크리스티나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세요. 이미영 씨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미영 씨 will be back for the segment,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opinions about it, let me know,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합격, 탈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 합격, 탈락 여부,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합격, 탈락. 좋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 guys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ves. 오늘 우리 토픽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낼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we did talk about mosquitoes earlier in the show, and I did mention that we didn't get that many mosquitoes this year because maybe the weather was too hot. But then 박은혜 팀장님 shared me during a song break an article that the mosquitoes will start popping out from now on. And that just gave me the creeps.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 이제 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소름.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에요. 아무리 방탄 팬, 아미이지만 아프면 걱정이 되는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이, 나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 요즘 영어 뮤지컬 주토피아 Try Everything 준비 중이라서 Zoo 노래로 시작합니다. Try Everything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maybe in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DJ Ba. 그러니까 4부까지 함께 해달라는 이런 저희 박은혜 팀장님의 큰 그림입니다.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걱정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알뜰살뜰 챙기시는 게 좋겠죠. You know, before worrying about other people, take a good care of yourselves, right? Because you are always the top priority in your life. 서비 모닝 그룹, 혹시 김미영 팀장님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김미영 팀장님은 그 브루노 마스 트레저 노래에만 잠깐 등장하시고요. 아, 김미영 팀장님 등장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 가신 것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What pops up in your mind before, right before falling asleep? Becaus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This is IOI with 갑자기.

So, what are some of the useless things in life? 세상 좀 쓸데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민준, 리나, 맘 모닝그룹업께서 저 요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노래 매일 듣고 있는데 아침부터 모닝그룹업에서 들으니 기분 좋아져요. 쓸데없는 걱정은요. 드라마 보면서 다음화 내용 걱정하는 거요. 혼자 작가 된다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orrying about the next episode while watching a drama, you think that is kind of useless? Why? I think that's necessary. That's the whole fun part of watching a drama series, isn't it? You are immersed into the drama. 뭔가 과몰입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드라마 볼 때에는 그냥 다음화 궁금하지도 않고 에이 오늘 거다 봤다. 오늘 드라마 시작했다. 드라마 끝났다. 이러면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화를 막 상상하면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유추까지 하면서 그 재미로 저는 보는데 That is why I always try to catch every single episode when the drama is being released every single week.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본방사수하고 최신에 나온 것들 다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Because it's so much fun. 그리고 이러다 또 작가 되고 이렇게 who knows what's gonna happen in your life.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 정도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Ben Spiro says, There is no such thing as most useless object or intangible being. If you examine all perspectives, there is a raison d'être. I believe that's how you pronounce it in French. That means reason for being for everything. So you have requested a song. Let's listen to Rainbow Connection by Kermit the Frog. I guess so. Yeah, I've been talking about mosquitoes, but in fact, mosquitoes are a very, very important food chain. Yeah, for fish, birds, frogs, and other animals. So yeah, some pieces, all species actually need mosquitoes, right? Yeah, so you're absolutely correct. But this was all for fun. 약간 민망해지기는 하는데 그건 그래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준 리나맘 드라마 보면서 막 다음화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작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작가가 될수 있다면 그 걱정은 가치 있는 걱정인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알아서 또 결론을 내주시네. You guys know how to wrap up the whole entire flow of this show. You guys are genius. But anyways,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Ben Sparrow Morning Groover, Kermit the Frog, Rainbow Connection.

And that was Off My Face by Justin Bieber, dedicated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who sent in a message. 저는 부부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습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So, yeah, obviously fighting with your husband or wife, it's the most unnecessary thing because it wastes your energy and your time. But we continue to do that. Why are we doing that all the time?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쵸? 왜 말을 그렇게 해? 뭐가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싸우고 감정 소모하고 또 그런 무음이 또 이어지고 그 기류 너무 싫어요.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세요. The message continues. 지난주 덧수궁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 눈 호강하고 마트에서 전복이랑 오징어 사다가 버터, 전복구이, 내장볶음밥, 충무김밥 맛있게 해먹고 살찐 것 같아요. 가을 느낌 느끼고 싶어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had the best time ever. You have done the things that you like to do. You went to the museum, you went to the art stadium. 뭐 좋아하시는 거 다 하셨네, 그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한 것들, 막 든든한 음식 잘 챙겨 드셨네요, 그쵸? 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든든하게 드시는 것도 때때로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만큼은 행복해야 되니까. 또 즐거운 주말 보내셨길 바라고요. 우리 Marco Polo says 주말에 천상의 화원이라는 곰배령 갔다 왔어요. 야생화를 많이 보시고 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라고 사진을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hared a picture, shared actually a couple of pictures. I can see some green colors and it looks really, really nice. Green is such a healing color indeed, right? Just by looking at the picture. If you actually go to that scenery, that would be a whole lot different. 이 초록색은 뭔가 내 마음속에 좀 힐링과 휴식을 주는 색인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초록색 말이죠. 덕분에도 사진 잘 봤고요.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방금 두 음악 완전 처음 듣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모닝그룹은 진짜 선곡 맛집. So you like the songs that we play for you. I know, we get that a lot because that's because of 박은희 팀장님.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꽤나 자주 듣는 이야기이십니다. 선곡 너무 좋다고. 저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선곡을 해주시니까 이 선곡에 되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딱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신청곡으로 또 같이 플레이리스트 채워주실 수 있죠. 언제든지 신청곡 환영이라고 우리 DJ 바께서 너그러운 DJ 바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곡도 앞으로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 평양 냉면 모닝그룹어 썸모닝입니다. 모그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행 다녀오고 요즘 바빠서 아침 인사 제대로 못 드렸네요. That's okay.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life, who cares, right? 뭐 인사 몇 번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평양 냉면 즐거운 인생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길 바랍니다. 우리 Ken Morninggroover responded to our MG Q&A question. 제 생각에는요, 감정 낭비가 세상 쓸데없습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흘러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품는 후회,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또 사서 하는 그 불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모하는 자의식 과잉 등등요. 삶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고갈시켜주는 주범인 것 같아요. There is nothing as fertile as pouring your heart into things you cannot change with your own willpower. Things like regrets looking back at the past that has already flown by, anxiety bought in advance over a future that hasn't even arrived yet, and the excessive self-consciousness wasted on caring about what others think. I think these are the main culprits that drain our life's energy the fastest. Absolutely 10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는데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겠죠.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always got to figure out. It always comes down to coming to conclusion,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can do at present, right now, at this moment.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막 제 미래가 막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방송을 잘 하는 것뿐인 거죠. This is the only thing that I can do at present, right?
뭐 이거 말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For my future, right now. That is me just hosting a radio show. 그래서 걱정에 밀려올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 호흡 한번 하시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really helps.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missed out on our show, for example, if you're on your business trip or traveling, you can always tune in back again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s.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다시 보기 올리고 있거든요.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룹 채널 이 두 채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찾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 would mean a lot for our TBS because we are suffering from very, very difficult times these days. Don't forget about that because we are trying our best. So that would be lovely to get your suppor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Ken Morning Groover, Mira, How Insensitiv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